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며 여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돌아보면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에게는 남은 절반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즐겁게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기대해보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존존,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네, FM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79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들어보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계절을 즐기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 주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2026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절반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못한 일부터 떠올릴 겁니다. 뭐 보통 한 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뭐 운동 특히 많이들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뭐 등등등 올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벌써 뭐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한 게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늦었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절반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난 시간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면서 다가올 7월 그리고 남은 2026년을 어떻게 채워갈지 천천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심리 상담과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고요. 장소는 청년 이음 전주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요.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한 1대1 심리 상담을 받은 뒤 세 차례의 아로마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연속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차례 모두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고요.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제221회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요, 방송인 시연이 강사로 나서 시연이 전하는 사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오늘, 더 사랑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선행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45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입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서요.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요.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독서관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0: 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는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이웃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좀 할까요? 하지만 그 뭐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오늘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과 전주에서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온 초대석에는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대표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제작자 아이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뭐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청취자들과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키르기스탄 공동체 닷카임 대표 아이다입니다. 한국에 오는 지 18년 되었고 현재는 영어 강사와 동번역사로 활동하면서 전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탄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그 방금 소개했는데 그 커뮤니티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네. 이름이 다시 한 번만
1: 닷카임.
0: 닷카임?
1: 네.
0: 네, 어떤 뜻인가요?
1: 닷카임은 여기와 닷카임 이제 여왕이라는 뜻인데
0: 아 여왕
1: 네 이거는 그냥 여왕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키르기스 닷카 여기는 왕도 있고 아임은 그리고 여왕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여왕과 이제 왕이라고 재밌는데 뭐냐면 지금 키르기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키르기스 애국자처럼 여러분 활동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한국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좋은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결시했습니다.
0: 아, 닷카임은 키르기스탄 언어이고 네, 네. 아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1: 네, 네. 대표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0: 네, 네. 그 키르기스탄 저희가 이야기는 네. 나라 이름은 또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첫 번째는 키르기스탄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제 키르기지 공화국이라고 해요.
0: 아, 공화국.
1: 네. 네네. 키스탄은 원래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요. 페르시아어 언어에서는.
0: 아, 나의 땅.
1: 네, 네. 나의 땅. 그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섯 개 나라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기니까 스탄은 무슨 뜻이냐?
0: 아, 네, 비슷해요.
1: 네, 그러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위치하는 나라의 한 중이에요. 네. 키르기스탄은 90% 이제 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사람들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코스로 가는 이제 관광지는 하이크 이제 하이킹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키르기스탄 이제 그 풍경과 아까 말씀대로 산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알려주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는 많이 스위스로도 많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문화로 대표자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나라로도 많이 불리는 나라예요.
0: 네네네, 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1: 네.
0: 그만큼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네. 그런 네. 뜻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네, 네. 네, 많이 요즘은 한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천산산맥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을 많이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산을 보면 위에 눈이 쌓 있어요. 네. 볼 수 있어. 여름이 네. 사계절 타. 그래서 그거를 산맥으로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제가 말씀대로 풍경과 자연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아직은 우리가 못 볼 수 한국에 못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0: 네, 네. 자, 오늘 배운 게 아까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이라고 부르는 우즈베키스탄 네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스탄이라는 게 나의 땅 뭐 이런 뜻이라는 걸 배웠고요. 네. 근데 좀 그 뭐 궁금한 것들이 보통 그냥 한국에 계신 분, 한국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고려인 분들을 많이 아시고 고려인 분들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고려인 분들 말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 살고 계신 분,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거죠?
1: 예. 그 나라마다 이제 우리 다민족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이제 국적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다 모든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문화, 민족 이거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보통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0: 네, 그렇군요. 키르기스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도 했고 산맥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또 키르기스탄에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매력이 있는 우리가 특히 이스쿨 호수.
0: 아, 호수.
1: 네, 이스쿨 호수 이제 키르기스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우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려져 있고 거기는 아름다워 겨울에도 한 번도 이렇게 얼은 적이 없는 게 호수예요.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많은 관광지로 알려주고 많은 관광객들도 많은 가는 대표적인 그리고 알라르차 국립공원 관광지로 선거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매력인 거 이제 알라르차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이 이제 많은 관광지를 알려주면 이제 이스쿨도 있고 우리가 주가 6개요. 그러니까 보면 그 주마다 다 다양한 관광지를 거스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것들 많아서 지금 여기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제가 꼭 가봐야겠다라는
1: 네.
0: 듣습니다. 네.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이 귀걸이도 하셨는데 이 귀걸이도 네. 키르기스탄 전통인 것
1: 예,
0: 같고
1: 예, 전통도.
0: 키르기스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원래 키르기스 문화를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 이제 문화를 이제 우리가 좀 대부분은 몽골들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0: 네네네.
1: 그렇지만 몽골은 비슷하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주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악기는 고무주 그거를 소개하고 싶은 거 악기인데 네. 세 가지 그리고서 연주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많이 드신 분들이 고무주 특이한 악기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한 황된 문화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사람들이다.
0: 네.
1: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많이 알려주는 나라예요. 특히 키르기스탄에 오면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몰라도 그래도 집에 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0: 네.
1: 문화는.
0: 이렇게 초대하는 문화.
1: 네, 초대하는 문화. 원래 중앙아시아는 그런 거를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0: 네.
1: 우리가 아직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모여서 같이 나누고 슬픔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모여서 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우리한테는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0: 네네.
1: 가족이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 부모님, 부모님도 아직도 우리랑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문화는 우리가, 키르기스탄은 부모님이 그 정통에서 우리한테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람들 부모님이라고 아직도 그러는 나라예요.
0: 네, 네.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1: 네, 공동체는 네,
0: 하고
1: 네, 네.
0: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네. 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또 열려 있는
1: 네, 열려 있는 네. 네,
0: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특히 키르기스탄도 민주주의 나라라 하면 돼요.
0: 네, 네.
1: 우리가 더 그걸로 많이 알려 비슷한 점일까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0: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화국이니까 뭐 네. 체제가 뭐 선거를 통해서 네, 대통령을 뽑는 네, 네, 그런 네, 네. 체제가 똑같은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키르기스탄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이렇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느끼셨던 문화 차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1: 아 저는 원래 대가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가족이 이제 커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보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처음에 네. 왔을 때 네. 근데 이웃 사람들도 같이 모르더라고. 이름도 모르고 네. 그런 조금 그걸 놀린 왜냐하면 우리도 이웃 사람 잘 알고 누구인지 뭐 네. 소금 조금 필요해서도 소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네. 바로 집 앞에 네. 뭐가 빌려주면 손님이 왔는데 그릇 좀 빌려줘 뭐 이렇게 그게 너무 친하고 여기 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들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이 있고 가장 놀린 것도 그래도 한 번에 공동체 문화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네. 뭔가를 하면 봉사활동 뭔가를 결심한다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합시다 이라는 마음들이 되게 제가 보기는 너무 좋았어요.
0: 네네. 네. 뭐 저도 뭐 예전에는 한국도 네. 뭐 동네 사람들 뭐 서로 다 알고 이름도 알고 있는데
1: 예, 예, 예, 예.
0: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1: 네.
0: 다카임
1: 네.
0: 네, 커뮤니티 이끌고 계시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자 우리 닷가임은 원래 3년 전에 제가 설립하고 처음에는 제가 전북에 이제 활동하고 싶었는데
0: 네.
1: 키르기스탄에 대한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어디 가면 이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0: 네.
1: 여기 많은 활동을 못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비하지만 그래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 다른 센터들 방문해서 우리는 있다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학교 유치원에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제 문화를 나라를 이런 기회를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런 나라에 있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잘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찾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결혼 이민자들, 근로자들 많이 있고 그리고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일일 전역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0: 아, 네,
1: 거기서 이제 키르기스어로 통역사가 없더라고요. 러시아어는 많이 알려지지만
0: 네.
1: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어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어 언어가 어디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0: 네네.
1: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론 키르기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언어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가 있어요. 키르기스어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아침에 3시간씩 이제 우리 교민들한테 질문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E9 비자 근로자들도 많이 전화하시고 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전부 언어와 뭐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이벤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감사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교민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전부 있으면 거기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작년 5월 11일 우리가 감담회하고 그리고 축구 전북 이제 국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이제 동호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축구 하다가 하루에 그렇게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0: 네네네.
1: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키르기스 스탄이라는 이름이 와서 사람들도 모아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인경들 들었습니다.
0: 네. 그 커뮤니티가 구성됐다는 건 그래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우리 지역에는 네. 키르기스탄 분들이
1: 키르기스탄 분들이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유학생들이 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네네. 이제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아요.
0: 한 몇 분 정도가 저기 계실까요?
1: 어디 공동체?
0: 아, 네, 키르기스탄.
1: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 교민 공동체잖아요.
0: 네.
1: 이제 전국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키르기스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 전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도시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 같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키르기스탄에 그 키르기스 언어가 있고
1: 네.
0: 또 러시아도 공식적인 언어를 이렇게 네. 두 가지 언어를 쓰시는 거.
1: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우리 영어도 배우는데 요즘은 더 한국어 되게 인기가 많아서
0: 네네.
1: 그리고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기회로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한국에 유학생들도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학생들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네요.
1: 예. 그런 환경을 더 보면 학교에서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영어 아니면 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말 나온 김에 키르기스 언어로 저희가 처음 인사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1: 사마츠스다르브.
0: 아, 좀 천천히.
1: 살라마츠스다르브.
0: 살라마츠스다르브. 다르브. 살라마츠스다르브.
1: 네. 너무 잘하시네요.
0: 잘 기억했다. 여기는 살라마츠스다르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3년 정도.
1: 3년에 이제 좀 제가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일부러 키르기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쪽에 많이 갔어요.
0: 아,
1: 거기서 그렇구나. 행사를 이제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저도 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시작하는지 근데 본격적으로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닷가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같이 저도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했어요.
0: 네네, 그러시군요.
1: 네.
0: 네네. 얼마 안 됐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친목 활동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1: 아, 우리 닷가임은 이제 문화 교류라고 했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하고 댄스 팀이 있어요. 연세팀 되게 악기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노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제가 직접 이제 키르기스탄에 대한 뭐 키르기스탄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게 있으면 그 키르기스탄에 대한 제가 또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체험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 대해서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문화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아 공식적으로는 채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기관에서 불려주면 뭐 우리 복지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불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다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좀 한 20년? 좀
1: 거의 20년, 네네,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0: 그 처음에 오실 때와 지금에 보면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1: 네, 많이 많이 변화. 네. 우리 전주는 처음이에요. 저 들었을 때 외국인들 많지 않고 그래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적응도 빨리 했고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전주에는 특별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일하면서 살면서 전주 너무 지금까지 좋아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네.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많이 알 것 같아요. 네네. 키르기스탄 이제 점점 처음이었을 때 그런 나라 있는지 지금 알아요. 키르기스탄을 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역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AI로 하나가 스마트로 번역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언어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요. 여학생들 그래도 네네. 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 문화 때문에 보고 여기 와요. 학생들 보면 진짜 꿈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방송도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키르기스어하고 한국어 두 가지 언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대한 어떤 알릴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그리고 키르기스어 언어로 하는 게 우리가 목소리로 우리 교민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처음에 들을 때 그런 라디오도 우리 키르기스어 음악과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조금 더 자주 하셔야겠는데요.
1: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기회인가 봐요.
0: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이 라디오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라디오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나라 커뮤니티들 우리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도 알릴 수 있구나 목소리로 네. 말하면서 이게 사람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서 그 목소리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점을 그리고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키르기스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누구도 안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냥 60이 나서 욕심도 나고 그리고 또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네.
1: 뭔가를 새로운 거.
0: 아,
1: 이런 또 기회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짐이랑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0: 네네. 그 전라북도에서 키르기스 언어로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1: 네. 네.
0: 그렇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면 네. 많이들 그 이 키르기스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까 문화 그리고 언어 소개해 주시라고 했는데
1: 네.
0: 그 외 어떤 특별하게 전해드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 아,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0: 네.
1: 저는 이제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양국 이게 둘이 사이가
0: 네.
1: 너무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 잘 알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0: 네.
1: 저는 전북을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0: 네.
1: 거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 많잖아요. 그들도 하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알리고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한국인들 차이점을 어떠신지
0: 네.
1: 어떤 여행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또 알리고 싶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그 지금 사회 네 번 방송하셨죠?
1: 네, 네 번 했어요.
0: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1: 처음에는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코무지악기 어떤 나라인지 첫 번째 우리
0: 네네.
1: 소개하고 하는 방송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
0: 명절
1: 그때 3월 22일 키르기스 명절은 3월 20일 날이에요. 노루즈 그곳이 대한이었고
0: 어떤 명절인가요?
1: 아 노루즈는 중앙아시아에서 다 사람들이 축하할 노루즈 그때 우리가 봄에 하는 봄과 이제 겨울과 이제 봄이 만나서 같이 이제 봄이 새로운 시작하는
0: 아,
1: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루즈는 이게 보면 어떻게 새로운 기대감 아무래도 나는 잘 되기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다 모으면서 어떤 한국과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더 설날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중요한
0: 네.
1: 명절이에요.
0: 그리고 또 명절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이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동하고 음식 뭐 이런 것도 알리고 그랬어요.
0: 네네, 네. 다양하게. 네. 방송을 들으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1: 네.
0: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0: 실제 방송을 하시고 주변 아까 뭐
1: 네.
0: 교민들도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키르기스스탄 교민들이 이제 고향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있으면 좀 듣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라디오도 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그렇게 토영상을 지금 보냈어요
0: 네.
1: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전북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0: 네네.
1: 듣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글로벌합니다.
1: 네, 네. 네
0: 다른 분들은요. 그 이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이주민 분들
1: 예, 예.
0: 나타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주민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이제 공간입니다. 더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아무튼 소중하게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다양한 이주민분들,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같게 노력을 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북 키르기스스탄 커뮤니티가
1: 네.
0: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저는 더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어요.
0: 아, 문화교류요?
1: 네. 네. 한국 사회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마음이야. 네, 네.
0: 알겠습니다. 문화기를 나는... 좋아하고. 그 나중에 그런 것 공개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할 거.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최근에 이 아까도 말씀해 처음에 오신 거하고 지금보다는 뭐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다문화 이주민 공동체와의 어떤 상생 다문화 이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져가고 네네.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탄 커뮤니티가 이 조금 지역 사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아 다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말은 뭐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피부색 아니고 네. 언어 차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이주민들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이미지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배우는 것은 여기 배우다가 자기 나라들 가서 더 많은 거 발전하기 위해서 더 그 이용하고 지식. 제 생각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면, 한국이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도 한국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네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사람들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예, 존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의 우리의 이웃 네.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점주 이 시민분들 또 청취자분들한테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어떤 키르기스탄 문화나 행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전통 문화 체험 행사와 이제 우리가 전북 지역에서 잘 어울리는 이제 전북의 매년마다 이제 2년째 작년에 2년째 했는데 전북 외국인들 같이 네. 가을에 하는 우리가 축제가 있어요. 그거 아마도 올해도 할 예정 있을 거예요. 그때 네. 같이 하면 그때 와서 오시면 키르기스탄도 다양한 국가들 볼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다양한 커뮤니티들하고 함께 네,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셔서 독자적으로
1: 네, 독자적으로 아마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노력만큼 노력해서 저도 키르기스탄 다로 좀 활성하고 큰 체험을 꼭 하고 싶어요. 네. 행사 하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끝으로 네. 저희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1: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지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북 키르기스탄 닷가임 공동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키르기스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또 공개 방송도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또 뵙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길에도 더
1: 네네네.
0: 자주
1: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키르기스탄에 관련해서 함께 해주신 아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1: 네.
0: 그 전통 음악은 나중에 방송 끝나면 지금 네. 저희가 유튜브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1: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키르기스탄의 아이다 선생님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절반이 지나갔지만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절반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블루 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모카의 문장들의 모카입니다. 문장 사이에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모카의 문장들.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조금은 느린 호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는 계속해서 흐릿흐릿한데요. 이렇게 뭔가가 내려앉는 이런 날씨, 괜히 책장을 한번 넘겨보고 싶어지죠. 누군가의 문장 하나가 오늘 하루를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다섯 권의 책 속에서 올해에 남는 문장들을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사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음악 여섯 곡도 준비했어요. 잠시 휴대폰 알림은 내려두고요. 천천히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신지윤의 시가 될 이야기.

0: 젖어서 한없이 꿈을 꾸었네. 별을 참 많이 세고 또 세어서 시가 되었네.
1: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모카의 문장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 도서 속 인상 깊은 문장들을 소개하고요. 책 한 권의 온도를 천천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이 책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고 나면 꼭 오래된 겨울 냄새 같은 게 남는 책이에요. 오늘 가져온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고독까지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부분을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는 그 외로움을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나면 꼭 내 이야기 같아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장 하나쯤 있으신가요? 이어서 두 번째 책 소개해 볼게요.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 SF 장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멀리 떨어진 존재를 그리워하는 감정, 도착하지 못해도 계속 기다리는 마음 것들요. 오늘의 문장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인지도 몰랐다. 이 문장 참 조용한데 오래 남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기다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사람, 마음, 계절 혹은 어떤 시절을요. 여기서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결에 가끔 연락하던 애.
2: 가끔 언제 만나 잠은 나오고 나도 내었는데 참 엊그저께 만난 것 같아.

듣고 오신 곡은 결에 가끔 연락하던 애였습니다. 괜히 오래 연락 안 하던 사람 생각나는 곡이죠. 지금 함께하는 방송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목화의 문장들입니다. 유명한 책 속 문장들을 함께 읽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안은영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유쾌한 이야기인데요. 읽다 보면 이상하게 위로를 받게 되는 책이에요. 오늘 가져온 문장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통과하는 것이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날보다 예상 밖의 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또 지나오고 또 다음 날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잘 살아야지 보다 계속 살아가야지 정도의 마음이 더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소개할 네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른이 되고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책이죠. 오늘의 문장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는 늘 익숙한 세계 안에 있고 싶어 하지만 결국 성장이란 건 한 번쯤 자기 세계를 깨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무섭더라도요. 여기서 세 번째 곡 듣고 올게요.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

네,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와 가사가 참 영화 같은 곡이죠. 오늘 모카의 문장들에서는 책속 문장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류시아 작가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삶을 조금 느슨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에세이인데요. 읽고 나면 마음의 힘이 살짝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책입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지금 힘든 것은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힘든 순간이 오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고, 그때의 내가 조금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버거운 분들에게 이 문장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조금 울컥하네요. 예, 잠시 숨 고르듯 다음 곡 듣고 올게요. 5월 5일의 에코.

네, 듣고 오신 곡은 5월 5일의 에코였습니다. 가끔은 마음도 메아리처럼 남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계속 안에서 울리고 다 끝난 감정인데도 오래 잔향처럼 남아 있고요. 그래서 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읽고 덮었는데 문장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는 날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책을 소개해 볼게요. 여섯 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저는 최은영 작가님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리고 세대를 지나 이어지는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인데요. 읽다 보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버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 가져온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마음을 다 준다는 건 상처받을 가능성까지 껴안는 일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은 참 이상하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약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도 사람은 또 마음을 주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여기서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도어의 사랑의 미학.

네, 리더의 사랑의 미학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화의 문장들에서는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책은 하태환 작가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SNS 문장으로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짧지만 마음을 툭 건드리는 문장들이 많은 책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참 단순한데도 이상하게 듣기 어려운 날들이 있죠. 우리는 늘더 잘해야 할것 같고, 또더 빨라야 할것 같고, 더 괜찮아져야 할것 같잖아요. 근데 가끔은 지금 여기까지 온나 자신을 한 번쯤 인정해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요.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민기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0: 민균유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꼭 편지 같죠? 누군가에게 조용히 안부를 건네는 느낌이랄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읽히는 이유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사랑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자꾸 다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데 어쩌면 행복은 아주 거창한 순간보다 지금 옆에 있는 작은 것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에도 그런 순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듣고 올 곡은 겸의 영원 회귀입니다.
1: 너는 사랑을

닦을 수도 없는 순간을 우리는

겸의 영원 회귀 듣고 왔습니다. 밤늦게 이어폰으로 들으면 생각이 조금 많아질 것 같은 곡이었어요. 오늘 목화의 문장들에서는 책 속 문장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소개했던 책들 속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문장들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꺼내보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이 책에는 유난히 기억에 대한 문장이 많아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중요한 순간은 잊어버리면서도 사소한 장면은 오래 남는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특별했던 날보다 오히려 그날의 냄새나 창밖 풍경이나 별 의미 없던 대화를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사람의 마음은 결과보다 분위기를 기억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속에 있는 문장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멈췄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받고 싶다보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듯 오늘 소개했던 문장들 다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상님의 애열.

네, 이희상님의 애열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문장은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에게 더 필요한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데미안 속 문장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언제나 어렵다. 정말 짧은 문장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처럼 되려고 애쓰잖아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근데 결국 가장 어려운 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건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 영속 문장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씩 다 이상하고, 조금씩 다 서툴고, 조금씩 다 외로운 채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견뎌주는 관계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했었다, 이영현님, 박민혜님.

벌써 방송도 후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듣고 계신가요? 일을 하다가 잠깐 라디오를 켜두신 분도 계실 거고 혼자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류시아 작가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소개 문장을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날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들이 많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행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조금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문장은 모든 순간이 너였다 속의 문장입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도 사람은 살아간다. 이 말이 참 현실적이라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날도 정말 많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고 괜히 지치는 날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날에도 결국 하루를 지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충분히 잘 지나오고 계십니다. 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될까?
1: 네, 이제 정말 마지막 문장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아, 방금 들었던 노래는 사랑의 꽃잎처럼 내게 날아와입니다. 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법정스님의 무소유 속 문장입니다. 비워낼수록 삶은 더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결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채우는 일보다 덜어내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애쓰던 마음 하나, 지나간 후회 하나, 나를 괴롭히던 비교 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했던 모든 책들을 관통하는 것 같은 문장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결국 문장 하나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 속 문장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이 하나쯤 있었길 바랍니다. 네, 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 바다가 되고 싶어요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모카의 문장들입니다.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유명한 도서들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한 문장만 오래 남는 날이 있어요. 내용은 다 잊어도 문장 하나는 마음에 남아서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해요. 오늘 소개한 문장들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권의 책과 함께 여러 문장들을 읽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가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문장이 되기도 하죠. 오늘 하늘은 조금 더 흐려질까요? 예, 점심 되시기

자, 오늘 1부에 제 저만의 코너는 실버건의 주간 풀리입니다.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들의 띵곡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자,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노래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네틸롱의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덜란드 튤립농장 네틸롱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멤버로는 이규범, 최민영, 홍순인이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정적이면 가사와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담아낸 곡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을 노래는요, 비 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비 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2017년 4월 17일 비번너라고 하는 줄임말로 발표되었었던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명가수인데 전라도 말로 명카수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또 익숙한 목소리 있었죠. 바로 가수 이정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베리베리 파인하우스.

네, 네틸롱의 음악 계속해서 실버건의 주간 플리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음악은요,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틸롱에 대해서 보니까 아티스트 소개가 상당히 개성 있어요. 재밌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음악 얘기 나오면 노심초사 눈치만 보던 싱어송라이터가 우여곡절 끝에 노빠꾸 직진 밴드를 결성했던 게 바로 네틸롱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거해 성공한 앨범을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가지 그 명절 때마다 빌어봤지만 외면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주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 소개될 만큼 이 정도의 성공도 꽤 괜찮은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네틸롱의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듣고 오시죠.

0: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1: 네, 나레이션까지 귀엽게 들어가 있는 노래였네요. 네, 아, 이렇게 네틀롱의 음악들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참 뭐랄까 멜랑콜리한 듯 하면서도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착착하게 이렇게 젖어오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긴 말로 노래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틀롱의 음악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음악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홍대 갔을 때 이 규범님, 네틀롱에서 활동하시는 규범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고 왔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만큼 진하고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팀의 음악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튤립 에세이라고 하는 노래 듣고요. 2부 코너죠. 송 작가는 오늘도 송 작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오시죠.

네, 모모닝의 데뷔곡인 Your Rainbow 듣고 오셨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2018년 발표한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짓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노래가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무브닝의 음악,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짓게 할 테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청춘 곁에 우리 무브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월을 함께 걷는 음악을 노래한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가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멤버로는 강아림, 보컬, 피아노, 작곡, 작사를 맡고 있고요. 임준혁 드럼으로 해서 2인조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카페에도 있네요. 모브닝 팬카페 이름은 레인보우이네요. 레인보우. 네. You're a Rainbow라고 한 노래 덕분에 아마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고요. 네, 그 팬카페 팬들 애칭은 모린이래요. 모린이. 네, 그러면 모브닝 노래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제 실버건이라는 말을 실거번 실거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무튼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은 모브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우비 듣고 오시죠.

네, 모브닝의 여우비 듣고 오셨습니다. 요 노래가 그 사내의 맞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로 삽입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갈 노래는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전반적으로 오프닝 노래 중에 좀긴 제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긴 제목이기 때문에 또 돋보이는 날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DJ로서는 이긴 제목을 읽기가 여간 어렵네요.

네, 모브닝의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듣고 계십니다. 자, 모브닝이 이번 주에 실버건의 주간 플리 선정 뮤지션인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노래 어게인 하는 거. 여기 33호 가수로 출연을 해가지고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안경 오빠로 더 좀 우리 곁에 대중들에게 조금 다시 다가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있어요. 2016년도에 첫 앨범 내고 나서도 보니까 CJ E&M 센터 뭐 뉴미디어 공연 시작해가지고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출연 뭐 썸데이 페스티벌 출연 등 상당하게 초반에 데뷔 때부터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팀입니다. 17년에도 그렇고 지금 2023년 12월에도 보통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싱글도 발매했고 최근 2024년에는 정규앨범 선공개 싱글인 데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6월달엔 단독 콘서트 한숨의 모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또 펼쳤네요. 아주 꾸준하게 펼칠 예정이고 아무튼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게 꾸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청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늘 꾸준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청춘 아닐까 싶기도 해봅니다. 자, 오브닝의 너의 이름 청춘 띄워드릴게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

안녕하세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순례입니다. 6월의 햇살이 점

만나볼 크림책 작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상실, 유머와 비극, 환상과 현실이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는 작가. 영국 그림책의 거장 레이먼드 브릭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의 대표작 눈사람 아저씨를 떠올리실 겁니다. 눈 내리는 밤, 하늘을 나는 눈사람과 소년의 우정. 하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결코 녹지 않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 죽음에 대한 성찰,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 말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공습경보와 불안, 전쟁의 그림자는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나 평생의 예술 세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늘 질문이 흐릅니다. 전쟁은 무엇을 남기는가? 국가는 과연 인간을 지켜주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왜 역사 속에서 쉽게 잊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그저 나를 위해 쓴다. 어쩌면 그 말은 그림책을 어린이의 장르라는 울타리에서 해방시키는 선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이야기였지만 어른들에게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레이먼드 브릭스의 작품들을 따라 걸으며 눈사람이 남긴 소멸의 흔적을 만나고 곰에서는 이별의 의미를 생각하고 핵전쟁의 공포를 담은 바람이 불 때를 들여다보며 부모 세대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담은 에델과 어니스트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기억하는 일,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지나온 삶을 기억하는 일은 왜 인간다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일까요? 초여름의 푸른 바람이 창가를 스치는 6월의 오후, 오늘은 그림책 한 권을 펼치듯 천천히 레이먼드 브릭스의 삶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며 루돌프를 타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여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휴 또 지겨운 겨울이 왔군 하고 투덜거리며 변기에 앉아 불평을 늘어놓는 산타를 그려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그림책의 거장 레이먼드 브릭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림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삶의 슬픔까지도 온화하게 감싸 안았던 이 매력적인 투덜이 작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이먼드 브릭스는 평생 60여 권이 넘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렸고 그중 20권은 끝 글까지 직접 쓴 독보적인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특별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는 데 있어요. 바로 그림책의 순수함, 그리고 정치 사회의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문학 비평가 존 왈시는 2012년 인디펜던트지에 글을 두고 영국식 불평불만의 개관시인이라는 근사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이들 책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인간의 가식없는 투덜거림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덜거림 속에는 늘

유쾌한 유머와 가슴 한구석을 찡하게 만드는 묘한 우울감이 아주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화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현실이 보입니다. 계급, 가족, 그리고 사랑과 이별까지 브릭스는 언제나 가식 없음을 자신의 예술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진실한 관찰 속에 깊은 온정과 감정이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숨겨두었죠. 그래서인지 그의 이야기는 종종 쓸쓸한 슬픔이나 이별로 끝을 맺곤 합니다. 작가 자신은 그저 이야기를 끝내기 가장 편리한 방법일 뿐이라며 쑥스럽게 손사래를 쳤지만 우리 독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슬픈 결말 끝에 남는 깊은 여운이 오히려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말이죠. 사실 작가 본인도 작품 속 산타 할아버지처럼 겉으로는 꽤나 투덜거리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만투성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투덜거리지만 본래 그렇게 우울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상대를 웃기려고 일부러 퉁명스러운 척을 했을 뿐 속마음은 누구보다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겉은 조금 까칠하지만 속은 더없이 깊고 따뜻했던 사람. 레이먼드 브릭스, 오늘 밤 그의 따뜻한 그림책 한 권을 들춰보며 우리 안에 솔직한 온기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워드 블레이크가 작사 작곡한 The Snowman OST로 유명한 Walking in the Air를 들을게요. The Snowman 하면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선율인데요. 이 곡은 1982년 방영된 동명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 씬을 장식하며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이 된 명곡입니다. 이 곡 역시 레이먼드 브릭스의 원작이 가진 미학적 본질을 음악으로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하워드 블레이크가 작곡한 Walking in the Air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아름답고도 어딘지 모르게 시린 선율이죠. 글자 하나 없는 레이먼드 브릭스의 그림책 속에서 소년과 눈사람이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를 때 흐르던 음악입니다. 변성기전 소년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채울 때 우리는 완벽한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되죠. 하지만 이 눈부신 비행의 끝에는 아침 햇살과 함께 녹아내릴 눈사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나직하게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 속에도 상실은 조용히 숨쉬고 있다고 말이죠. 자, 이제 작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브릭스가 전 세계적 작가로 자리 잡게 한두 작품, 눈사람 아저씨와 곰을 통해 그가 포착한 순수와 상실의 미학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듣고 오신 Walking in the Air. 아마 많은 분이 하얀 눈 위를 날아오르는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의 원작이 바로 1978년에 발표된 레이먼드 브릭스의 그림책 눈사람 아저씨입니다. 글자 하나 없이 오직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건네는 무언서사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죠. 문득 브릭스의 따뜻한 색연필 풍경을 그리며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이 포근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왔던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영국은 사실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전후의 경제적 번영이 끝나가며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으로 사회 전체가 차갑게 얼어붙던 시기였고, 공기 중에는 냉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 잿빛 시대의 작가는 왜 우리를 눈사람과 곰이라는 환상의 세계로 데려갔을까요? 그 부드러운 그림체 뒤에 숨겨진 브릭스만의 깊은 철학을 두 권의 작품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사람 아저씨를 다시 펼쳐볼까요? 가난과 불황 속에서 어른들이 날카로운 말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브릭스는 이 작품에서 단 하나의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의 공해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쉬고 싶을 때가 있듯 작가는 말을 지워버림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시각적 침묵의 여백을 선물한 것이죠. 책속 브릭스의 그림을 눈으로 따라가 보면 소년이 눈을 뭉치고 단추를 달고 눈사람과 집안을 돌아다니는 시간의 흐름이 마치 영화 프레임처럼 펼쳐집니다. 냉장고를 구경시켜주던 소박한 일상은 소년과 눈사람이 얼어붙은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 단숨에 우주적인 환상으로 확장되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찬란한 비행은 해가 뜨면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달려나간 소년이 마주한 것은 형체 없이 녹아내린 흰 덩어리와 모자, 목도리뿐이었습니다. 브릭스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도 상실의 필연성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환상에 취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눈사람은 녹고 꽃은 시들며 사람은 죽는다. 그것이 삶의 정직한 순리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 밤의 비행이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건 아닐까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더 잡게 만드는 시리도록 따뜻한 상실의 미학입니다. 이어서 1994년에 발표된 작품 곰을 보면 브릭스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90년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던 시기였는데요. 어느 날밤 거대하고 하얀 북극곰이 어린 소녀 틸리의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환상적인 설정이죠. 하지만 브릭스는 이 곰을 결코 신비화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판타지라면 마법을 부렸겠지만 이 곰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침대에 실례를 하기도 하고 아빠의 꿀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일상을 방해하죠. 하지만 작은 소녀 틸리는 그 거대하고 털이 숭숭 난 곰의 품에 안겨 체온을 나눕니다. 곰의 커다란 덩치 때문에 방은 좁아졌지만 방 안을 채운 심장 소리와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상은 일상과 함께 숨쉰다는 브릭스만의 독특한 철학을 만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환상은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고 고될지라도 서로의 다름과 불편함을 기꺼이 껴안아주는 사랑의 수고로움이 곧 우리 삶의 환상이자 구원이라는 뜻이죠. 곰이 다시 북극으로 떠나갈 때 소녀는 슬퍼하지만 마음은 한 뼘 더 성장해 있습니다. 브릭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이렇게 평범합니다. 실제 우유 배달부였던 그의 아버지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소시민들이죠. 그는 가장 일상적인 풍경 속에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숨겨주었습니다. 레이먼드 브릭스가 살았던 시대의 불안, 그리고 그가 마주했던 인생의 유한함. 그는 이 무거운 주제들을 날카로운 펜촉 대신 부드러운 색연필로 감싸 안으며 우리에게 나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따뜻한 순간의 기억만큼은 영원히 녹지 않는다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눈사람과 곰에게 가만히 안부를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팅이 부른 Englishman in New York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가 묘사한 영국적인 소시민의 정서와 묘하게 맞닿아 있는 곡이죠. 스팅이 1987년에 발표한 Englishman in New York은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영국인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명곡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습니다. 화려한 뉴욕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영국식 홍차를 고집하고 자신만의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긴 곡이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이먼드 브릭스의 주인공들이 겹쳐 보입니다. 브릭스가 그려낸 산타클로스나 곰에 나오는 평범한 가족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을 모델로 한 인물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이나 거대한 체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의 뚝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해도 나만의 차 한 잔, 나만의 속도를 지켜내는 것, 브릭스의 부드러운 색연필이 응원했던 삶의 태도가 바로 스팅이 노래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깃든 환상과 이별의 순리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서늘하고 날카로운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눈감아서는 안 될 시대의 진실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레이먼드 브릭스의 가장 파격적인 문제작 바람이 불 때와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이 발표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두 거대한 권력이 팽팽하게 맞선 냉전의 한복판이었고 당시 영국인들은 언제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공포를 매일 일기예보 보듯 접하며 살았죠. 바로 그 숨막히는 이념의 시대에 브릭스는 거창한 정치가나 군인이 아닌 우리 이웃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무대 위로 불러 세웁니다. 머릿속으로 영국의 한적한 시골 정원을 함께 그려볼까요? 그곳에는 은퇴한 노부부 제임스와 힐다가 살고 있습니다. 연분홍빛 색연필로 칠해진 그들의 일상은 참 아기자기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내는 찻잔을 닦죠.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연신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경보가 울립니다. 여기서 브릭스가 사용한 시각적 연출은 실로 천재적입니다. 평화로운 노부부의 일상은 아주 작고 촘촘한 칸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시민의 소박한 삶을 뜻하죠. 그런데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그 따뜻한 분홍빛 칸들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페이지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하고 시커먼 무채색의 칸이 등장합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이 개인의 나약한 일상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 국가가 나눠준 부실한 대피 지침서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거실 문짝을 떼어내 벽에 기대어 놓고 그 보잘것없는 틈 사이로 기어들어가 숨죠. 폭발이 지나간 후 방사능 오염으로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져가면서도 아내 힐다는 무심코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홍차 한 잔은 마셔야지. 남편 제임스는 정부의 영웅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며 끝까지 중얼거립니다. 브릭스는 이 눈물겹도록 어리석고도 순박한 소름끼치는 역설을 통해 체제에 대한 정직한 의심을 던집니다. 거대한 권력이 만든 이념 전쟁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평범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게 파괴되는지 보여준 것이죠. 출간 당시 영국 의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작품의 마지막 순간. 어둠 속에서 노 부부가 나누는 가날픈 기도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브릭스는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통해 어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체제가 주입한 안일한 믿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악의
똑바로 눈을 뜨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시대적 공포 앞에서도 브릭스가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구원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그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산타 할아버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타는 언제나 온화하고 성스러운 존재죠. 하지만 브릭스의 산타는 다릅니다. 12월 24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휴, 또 지독한 크리스마스군 하고 깊은 한숨을 쉬며 투덜댑니다. 추운 날씨를 원망하고 좁은 굴뚝에 투덜대며 뚱뚱한 몸을 이끌고 밤새 지붕을 타는 고단한 노동자 산타가 있을 뿐이죠. 성스러운 신하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것을 대지 위의 성실한 노동으로 치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브릭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과 불황의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 추위와 고단함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산타의 모습은 사실 당시 영국의 엄혹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던 브릭스의 아버지, 실제의 우유 배달부이셨던 그의 아버지와 수많은 노동자 계급 소시민들의 거칠어진 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풍경 속에 삶의 가장 깊은 진실과 따뜻한 헌사를 숨겨둔 셈입니다. 냉전의 시린 바람 속에서 마지막까지 홍차를 끓이던 노부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도 결국 아이들의 선물을 모두 배달하고야만은 투덜이 산타 할아버지. 브릭스가 이 두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정치가나 권력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매일의 일상을 지켜내는 성실함. 그리고 내 곁의 사람과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는 다정한 연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일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오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When the Wind Blows를 들을 텐데요. 이 곡은 1986년 제작된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불 때의 메인 타이틀곡이자 주제가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의 차갑고도 슬픈 서사를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시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데이비드 보위가 부른 When the Wind Blows였습니다. 음악이 참 세련되고 극적이죠? 하지만 이 노래의 제목인 바람이 불 때에서 바람은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핵전쟁의 폭풍이자 방사능의 서늘한 숨결을 의미하죠. 데이비드 보위는 레이먼드 브릭스가 보여준 그 지독한 역설을 음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파멸의 그림자. 이 곡을 들으면 작품 속 노부부의 마지막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작품 이어갈게요. 앞서 우리는 일상의 깃든 환상, 그리고 우리를 뒤흔드는 시대의 폭풍을 마주했는데요. 레이먼드 브릭스가 평생을 걸쳐 도달한 철학적 종착역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이고도 위대한 걸작을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 살다 간 흔적을 지극히 정직하게 기록한 그래픽 노블 에델과 어니스트입니다. 이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영국의 거대한 현대사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모님이 함께 걸었던 40여 년의 세월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와 대공황, 그리고 영국의 계급사회가 요동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브릭스는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소시민이었던 부모님이 어떻게 서로를 품으며 살아냈고 또 어떻게 소멸해 갔는지를 담담히 응시합니다. 이야기는 1928년의 어느 날로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며 수줍게 손을 흔들던 우유 배달부 청년 어니스트와 창밖으로 천을 흔들며 화답하던 하녀 출신의 숙녀 에델. 두 사람의 만남은 참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그들은 런던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며 아들 레이먼드 브릭스를 낳아 기릅니다. 여기서 브릭스가 보여주는 서사적 밀도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쟁이 터져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때도 부모님은 좁은 대피소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농담을 건넵니다. 라디오와 TV 같은 매체가 발달하며 세상이 눈부시게 변해갈 때도 아버지는 성실히 우유를 배달하고 어머니는 정갈하게 집안을 돌보죠.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연인처럼 친구처럼 동행했던 두 분에게도 필연적인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어머니 에델이 치매에 걸려 병상에 눕고 끝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니스트는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단단했던 아버지마저 홀로 남겨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라 눈을 감으시죠. 부모님이 모두 떠나간 텅빈 집. 아들 브릭스는 부모님이 처음 이 집을 샀을 때 심었던 정원의 작은 자두나무 아래에 서서 가만히 하나를 올려다 봅니다. 그 작은 나무가 어느새 거대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인간의 육체는 사라져도 그들이 남긴 사랑과 성실함의 유산은 계절을 이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시각적 애도입니다. 결국 에델과 어니스트를 비롯해 브릭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유한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소중한 것은 사라진다는 엄연한 진실 말이죠. 눈사람은 녹아내려야 하고 산타는 늙어가며 노부부는 핵전쟁 앞에 무력하고 평생을 사랑했던 부모님 역시 소멸합니다. 그러나 브릭스의 철학은 결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사라지기에 지금 우리에게나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과 차한 잔, 정원의 꽃한 송이가 눈물 겹도록 소중한 기적임을 역설하는 뜨거운 위로입니다.
그가 아동문학과 성인문학의 경계를 허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진실을, 어른들에게는 삶의 유한함을 견뎌낼 숭고한 용기를 선물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팍팍한 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에델과 어니스는 서로를 향해 따뜻한 홍차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바꾼 영웅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구원한 단 하나의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거창하고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브릭스가 색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삶의 문장들은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받아 안았던 그 사소하고 다정한 시간들 뿐이라고요. 필연적인 상실을 미리 슬퍼하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고 싶어지는 저녁입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선율이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음악 한 곡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김연아가 2007년 세계 피겨 선수권 프리스케이팅 음악으로 선택한 곡으로도 익숙한 곡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비상하는 종달새 The Lark Ascending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영국의 국민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1914년에 작곡했대요. 영국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그 속에 흐르는 아련한 슬픔을 담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 작품의 가장 깊숙한 핵심인 상실과 애도,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표현한 완벽한 클래식 명곡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The Lark Ascending을 듣고 오셨습니다.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이 서서히 하늘 높은 곳으로 사라질 때 마음이 참 경건해지면서도 아련해지지 않으셨나요? 레이먼드 브릭스는 그의 부모님의 삶을 그린 에델과 어니스트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우리에게 상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사람은 녹아 사라지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찬란했던 한 시대도 결국은 저 종달새의 날개짓처럼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브릭스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라고 말하죠. 지상의 모든 수그러움을 내려놓고 저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영혼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애도곡. 오늘 브릭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과 참 닮아 있는 음악입니다. 오늘 우리는 투덜거리는 산타의 거친 손을 잡아보았고, 녹아내린 눈사람의 빈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으며, 냉전의 시린 바람 속에서도 홍차를 끓이던 노부부의 가날픈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격동적인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정원에 자두나무 한 그루를 남긴 채 떠난 에델과 어니스트의 뒷모습까지 함께 배웅했네요. 레이먼드 브릭스가 평생 동안 색연필로 꾹꾹 눌러 쓴 인생의 지도들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면서도 묘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평생 세상을 미화하거나 거짓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중한 것은 눈사람처럼 결국 녹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그 필연적인 상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엄연한 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었죠. 심지어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죽음 그 자체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삶에 대해 정직하고자 했던 고결한 예술가의 뒷모습이 그려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찬란했던 비행이 끝난 뒤에 남겨진 눈사람의 모자와 목도리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난 자리에 묵묵히 자라나는 자두나무처럼 육체는 사라져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다정한 시간과 성실한 사람의 기억만큼은 이 땅에 고스란히 남아 흐른다는 것을요. 세상의 모순과 삶의 유한함을 이겨낼 유일한 근원은 결국 내 곁에 사람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는 사소한 연대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그림책이라는 작고 아기자기한 틀을 깨고 성인과 사회의 영역으로 서사의 경계를 넓혔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고 삶의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집으로 가시면 책장 어딘가에 가만히 잠들어 있던 레이먼드 브릭스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칸과 칸 사이, 그 고요한 여백 속에서 여러분이 잠시 잊고 지냈던 삶의 가장 소중한 문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엔 미국의 거장이지만 브릭스가 개척한 그림책의 연령 경계 파괴와 어두운 감정의 수용이라는
철학적 맥락에서 가장 깊게 공명한 작가 모리스 샌닥 들려드릴게요. 세상의 시린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이 늘 다정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진행의 그림책 활동가 박순례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가끔 공부가 다시 재밌어질 때가 있다니. 생성형 AI가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가끔 다시 재미같은 단어를 쓴다고? 이런 단어는 시간, 회복, 권태, 의미에 대해서 아는 우리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자 생성형 AI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은 공부하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고 다시 재미있어지지도 않으니까 확실히 이상한 문장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가끔 공부가 다시 재미있어진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왜 그 문장이 인간에게 가닿는지는 자신이 읽어온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지금의 수준으로 충분한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최근에 문화심리학자 김성훈 박사는 AI는 자진해서 나한테 절대 말 걸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상호주관적인 인간들끼리의 소통과는 다르게 AI는 소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호출해야 응답하는 수동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AI가 독립된 개체로서 텍스트를 학습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더라도 AI 혁명을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세요? 그간 AI 혁명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들으면서 쌓였던 그런 걱정들이 조금 줄어들으시나요? 그런데 저는 인간 사이의 소통이 상호주관적인 것처럼 인간과 환경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사회적 시스템 곳곳에 AI가 압도적으로 밀려들어와도 여전히 수동적 도구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인권이 우리 사회적 시스템에 내장되는 시간보다 AI가 사회적 시스템을 장악하는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0: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허진희 선생님, 문인환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나무늘보 문유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언제나 허진희입니다.
0: 아, 오늘 두 분이 특별한 인사를 준비하셨네요.
1: 네. 다른 코너를 하시는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이 매번 재밌게 인사를 드리길래 저희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주제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께 먼저 제안을 하고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날씨 탓인가 싶기도 한데 어찌나 자꾸 졸리던지 공부가 참 힘들었어요.
0: 네.
1: 밥 먹고 책만 잡으면 잠이 쏟아지니까 제가 한 마리 나무늘보 같더라고요.
0: 네. 그 소개가 그런 의미였군요.
2: 네. 네. 저는 언제나 제 이름이 좋아서 저는 언제나 허진이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0: 네. 허진이 선생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자, 문윤아 선생님 그렇게 주체하기 힘들었던 잠을 극복하면서 준비하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네, 내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작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자 하셔서 시작이 됐고요.
0: 네.
1: 3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두 달여 동안의 수기 과정을 거쳐 4월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정리해서 5월에 국무회의 상정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0: 네.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의 14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0: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2: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용어나 표현을 좀 더 우리 생활에서 쓰는 말로 표현을 하고 연령이나 통계에 대한 설명도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도 숫자를 덜 쓰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0: 네.
2: 세세한 이해보다는 큰 틀을 잡고 가실 수 있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숲을 살피다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확한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말해요.
0: 네, 촉법이란 단어는 평상시에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실제로 우리 법 어느 조항에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소년법 4조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촉의 촉, 형법 법령의 법, 그리고 소년을 따서 임의로 조합한 단어가 바로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법조계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촉법 소년이란 단어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현재 쓰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촉법 소년과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둘 다 14세 미만이라는 점은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과 관련된 개념인데 아직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접근이에요.
0: 네.
1: 반면 촉법소년은 소년법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우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접근인 거죠.
0: 정리를 해보면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할 수 없는 나이, 즉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촉법소년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즉 보호와 교정의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시각의 차이는 촉법소년들의 미래에 어떠한 가능성을 볼 것인가 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책임을 묻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의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렇죠.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내리자는 것은 13살,
0: 네.
2: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1학년 아이를 가르치고 도울 것이냐 아니면 형벌을 받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0: 네.
2: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왜 확산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난달에 오후가 보다에서 다룬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2: 흉악한 범죄가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국가의 대응에 의문이 생기고 또 나는 안전한가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여론과도 관련이 깊어 보여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느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처벌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거나 아이들이 저질렀다고 보기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0: 네.
2: 또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요.
0: 네, 숙의 과정 끝에 14세 미만이라는 연령으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설득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볼게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건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의 통계를 살피면 3배가 좀 넘게 늘어났는데요.
0: 네, 1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증가했다면 실제로 많이 증가했네요.
1: 네, 그렇죠. 촉법소년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 환경 변화를 생각해봐야 될 듯 하더라고요.
0: 네.
1: 전체 범죄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절도인데요.
0: 네.
1: 최근에 무인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더 쉽게 절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네.
1: 무인점포나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소액의 문구류나 과자류를 훔치는 게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이는 재범률이 상당히 낮아요.
0: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 픽시 자전거 같은 새로운 물건들과 관련된 사건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0: 네.
1: 폭력도 2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부모들이 학교폭력 절차 외에 추가로 형사고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범죄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데는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군요.
2: 네, 그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0: 네.
2: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요.
0: 네.
2: 그런데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는 모든 사건이 소년 법원으로 보내지거든요.
0: 네.
2: 경찰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0: 네.
2: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건들도 이 통계에 잡히는 거죠.
0: 네, 범죄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특수절도처럼 폭력적이고 중대한 사건들도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1: 네, 일단 성인들의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 특수절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적지만은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얘기가 좀 달라져요.
0: 네.
1: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인점포에서 친구들끼리 몰려가서 절도를 하면 형태상 특수절도에 해당하고요.
0: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이유가 여럿이 목적을 가지고 절도를 했을 때 특수절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학교폭력으로 쌍방이 고소를 하면 아무리 사안이 경미해도 폭력범죄가 되고요.
0: 네.
1: 학교 내에서 장난치다가 바지 벗기기, 게임이나 SNS상에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전달이나 AI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소지하면 성범죄가 돼요. 특히 온라인상의 성범죄는 기존에 처벌받지 않다가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 관련 범죄의 건수가 많아졌지만 내용적으로 흉포화된 건 아니라고 해요.
0: 네.
1: 전체적으로 성인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분류하기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0: 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경미하다, 뭐 장난을 치다 그랬다,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소개하신 내용들이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저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대전 가정법원 부장판사인 김복남 판사가 이번 수기를 위해 쓴 보고서에 있는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담은 것들이에요.
0: 네, 실제 소년보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제출한 보고서에서의 표현을 사용한 거군요.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실제로 소년법원에 접수가 됐지만 판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네 하고 돌려보내는 심리 불개시가 전체 사건에서 41% 정도이고
0: 상당히 많군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해보니 처분까지는 아니네 하고 끝내는 불처분 결정도 7%가 넘는다고 해요.
0: 네.
1: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살인이나 강도같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없는 사건은 살인은 1년에 1건에서 3건 정도, 강도는 5건에서 15건 정도이며 해에 따른 어떤 추세나 경향성이 없이 들쭉날쭉해요.
0: 네.
1: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된다는 근거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역시 절반의 범죄는 처분이 필요한 수준인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설득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허혜경이 부른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 보호처분이 과연 형사처분보다 약한 처분인가를 살펴볼게요.
0: 네.
1: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촉법소년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의 바탕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소년 재판의 보호처분이 형사처분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실상은 좀 다르거든요.
0: 네, 어떻게 다른가요?
1: 일단 처분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호 처분이라는 10단계의 처분을 받습니다. 소년 재판의 보호 처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교육을 받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거나 또는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해요. 혹은 범죄의 배경을 살펴서 아이들이 질병이 있거나 학대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죠.
0: 그 설명만으로는 보호 처분이 더 약한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범죄를 성년이 저질렀을 경우 구속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소년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 위탁 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0: 네.
2: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자유구속이나 제재 등이 없기 때문에 범죄 소년들이 이 처분을 무죄 판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오히려 소년보호 처분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은 자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큰 제재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0: 네, 그렇군요.
1: 네, 보호관찰 처분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보호관찰관이 야외 외출을 제한하고 학교 출결도 확인을 하고요.
0: 네.
1: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다양한 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차라리 6개월 정도 소년원에 다녀오고 그 후에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다고 해요.
0: 그러니까 소년 범죄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1: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소년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보호 관찰의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 처분을 바꿔서 소년원에 수용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서 10개의 처분들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저지른 범죄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보호 처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더긴 시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주며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건데요.
0: 네.
2: 긴 통제보다 차라리 짧게 소년원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소년법의 보호 처분이 교도소에 한번 다녀오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0: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 네. 다만 이런 생각은 실제 사건을 저지르고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이 하는 생각이지, 재판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설명을 듣고 보니 소년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년법의 보호 처분이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런 처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측면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2: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들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0: 네,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예방 효과는 없다. 이런 의미인 거네요.
2: 네, 그렇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췄다가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0: 네.
2: 이후 연구에서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재범 증가 가능성이 관찰됐다고 보고됐고요.
0: 네.
2: 또 미국에서 행해진 여러 실험 연구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미약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재범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다수 나왔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싶어요.
0: 네.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건, 네, 이해가 좀 되는데, 왜 재범이 되는 역효과까지 난 걸까요?
1: 네, 몇몇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먼저 청소년은 행동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예측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만으로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른다는 의미겠네요.
1: 네. 두 번째로 청소년기에 형사처벌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원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0: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청소년 범죄를 다룰 때는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겠네요.
2: 네. 또 성인 교도소에서 성인 범죄자들과 접촉하며 더 고도화된 범죄를 학습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요.
0: 네.
2: 그리고 교육 중심의 소년원과 달리 처벌 위주의 교도소는 학습의 기회가 현저히 적은데요.
0: 네.
2: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가 싫다고는 해도 그래도 학습을 이어가는 게 스스로가 세상의 정규 루트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해요.
0: 네.
2: 학습 공백이 커지면 재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미국의 연구 결과들이 강력한 처벌은 청소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연구는 어떤가요?
1: 네, 유럽의 소년 사범 7,04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소년 사범에 대해서는 억제와 감독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인지행동 행동수정 프로그래밍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고 해요.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됐고요.
0: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이에 대해서도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0: 네.
2: 현재 형법 적용 연령 중 가장 낮은 14세의 경우에 실제 처벌을 받는 숫자가 15세 대비 현저히 적어요.
0: 네.
2: 13세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현재 소년원에 송치되는 숫자를 볼 때 14세에 비해서 또 훨씬 적은 숫자일 거고요. 이 주장은 데이터가 명확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동의한다고 해요.
0: 네.
2: 그럼에도 피해자 보호, 사법정의 실현,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도 강조하고요.
0: 네.
1: 피해자 보호는 현재의 소녀법 조항들을 수정해서 이루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이번 수기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소년 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오늘 다 담을 수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0: 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라는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납작하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 범죄자들이 다시 건강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논의에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0: 네.
2: 수기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을 공부한 다음에 저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이 됐어요.
0: 네.
2: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촉법소년의 범죄를 다룬 뉴스나 기타 영상을 찾아보고는 저에게 큰 혼란이 왔는데요.
0: 네, 어떤 점에서 혼란을 느끼셨을까요?
2: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내거나
0: 네.
2: 슈퍼마켓 등에서 금고를 터는 등 죄질도 나쁜데 40회 정도 반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0: 네.
2: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0: 네, 저도 그런 보도 본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봤던 수기 자료의 내용이랑은 너무 다른 현실의 이야기였죠.
0: 네, 최근에 개봉한 참교육이라는 OTT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2: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종 뉴스에서 그냥 훈방 조치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0: 네.
2: 법 체계상 인신구속을 하지는 않지만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한 상태에서 불구속 조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럼 수기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0: 네네.
2: 네, 저는 사실 뉴스가 알려야 할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중들의 분노를 더 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뉴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유효성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1: 네, 워낙 용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살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요약하는 것처럼 소개해드렸어요. 청취자분들께는 저희의 주관적 시각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자료와 통계들을 근거로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가 현행 유지라는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네.
2: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성평등가족부의 수기자료집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봐요. 설명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보다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닌 나와 동시대를 걸어가는 이웃으로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오후가 보다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인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오후 랜덤박스가 이어집니다.

0: 오늘 랜덤박스에서는 참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참정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요즘 투더리 스머프가 되어가는 책일진입니다.
0: 네, 투더리 스머프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나 여기 서 있소. 늘 함께하고픈 서신영입니다.
0: 네, 두 분이 오늘 상당히 다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온 것 중에 하나가 투표권 행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 투표권을 얻게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2: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저도 제 권리를 네, 행사했는데요. 이번에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미루면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청취자분들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깨어있는 3명의 시민이 진행하는 오르탄 우리 듣고 계십니다. 선거, 투표 이런 단어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에서의 권리를 저희가 참정권이라고 하죠.
2: 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체를 말하는데요.
0: 네.
2: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
0: 네.
2: 공직,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 정당 활동에 참여할 자유까지 모두 참정권에 포함을 시킵니다.
1: 국제사회도 이러한 참정권을 중요한 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제21조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서 나와야 하며 그 의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인권을 보호받는 권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권리로 본다는 점에서 참정권은 국가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우리 헌법 역시 참정권을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0: 네.
2: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고 행사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1: 민주주의와 참정권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참정권은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죠.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 네, 모든 인권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참정권도 과거와 지금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청취자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네, 고대 그리스 민주정도 사실은 일부 남성 시민만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죠.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배우지만 모두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셈이죠.
2: 근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됐습니다.
0: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역사가 점차 발전해 왔듯이 참정권의 역사도 누가 시민인가의 범주를 넓혀가는 역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했고 여성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투표권을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0: 네, 그런 역사들이 쌓여서 네, 지금의 참정권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국민들이 이러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나요?
2: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제헌국회 선거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사례였지요.
0: 네, 서구 국가들보다 우리가 늦게 민주주의를 시작했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비교적 일찍 보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네, 다만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 참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과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죠.
0: 네, 여성 참정권을 좀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성이 투표하는 것과 또 여성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2: 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은 뒤에도 정치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근대의 시민혁명 당시에도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그 모든 인간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프랑스의 사상가 올랭프드 구주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여성의 권리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0: 우리 시대의 정치에 있어서의 평등한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당연해지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죠.
2: 네, 영국의 사상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1792년 여성의 권리 옹호를 통해 여성 역시 남성과 같은 이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교육과 정치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 참정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100년이 지난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습니다.
1: 네, 그 이후 영국은 1918년, 미국은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얻어진 권리는 아니었죠. 수많은 여성들의 오랜 노력과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단순히 투표권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0: 네, 앞서서 한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정치인은 누구인가요?
2: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은 여성들의 정치적 도전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0: 네.
2: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19명의 여성 후보가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2: 그러나 가부장적인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혀서 전부 다 낙선을 했지만요.
0: 네.
2: 네, 여성을 정치의 주체라기보다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만 바라보던 시대적 흐름이 있다 보니 편견을 깨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도 그 편견을 깨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0: 네.
1: 바로 이명신, 박순천 두 분입니다.
0: 네.
1: 이명신 의원은 1949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헌국회 유일의 여성 의원으로 헌정사에 첫 발자취를 남겼다고 해요.
0: 네.
1: 이어진 1950년 제2대 총선에서는 박순천 의원이 서울 종로갑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여성 정치가의 연대를 알렸습니다.
0: 네, 이후 활약도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1: 네, 이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국소수였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명신 의원은 최초의 여성 장관, 박순천 의원은 최초의 여성 야당 당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한국 여성 정치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합니다.
0: 네, 이런 도전들이 쌓여서 여성 총리, 국회의원, 지방의원, 장관,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최근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1: 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하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참정권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여성 정치인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로 보는 대신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되고 있는가와 연결해서 바라보면 좋을 듯합니다.
0: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절차적 참정권은 일찍 주어졌지만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간단히 다뤄볼까요?
1: 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히 투표용지를 추가 이송해 투표를 이어갔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2: 물론 아직까지는 고의적인 선거 방해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 부족 역시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2: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뒤에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1: 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투표소는 140곳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 중 26개소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이런 일은 제가 투표권을 얻게 된 이후로 처음 겪는 일 같아요.
2: 네, 맞아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0: 네.
2: 네,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2: 네, 당시 펜실베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이 되었고요. 법원은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선거관리 당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1: 그 이후 일부 유권자들은 이 혼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며 루체른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 소송의 결과는 어땠나요?
1: 네, AP통신에 따르면 루체른 카운티 정부는 2024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2명에게 소송 비용 3만 달러, 하나로 약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충분한 투표용지 확보 방안과 선거관리위원 교육 강화를 약속하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소송의 나라인 미국다운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말고도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2: 네, 맞아요.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일부 지역에서는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입력이 되거나 개표 결과가 차고 입력된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강 이동 3 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두 곳에서 개표 결과를 오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개표 과정의 오류로 1,104표가 증발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0: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선거관리 체계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0: 네.
1: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권리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기도 합니다.
0: 참정권이 법조문 속에 있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랜덤박스에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세계 인권선언이 말하듯 모든 사람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살아 움직이는 제도이니까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더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 네, 한때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가졌던 권리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참정권은 모든 시민 권리가 되었습니다. 한 표의 가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요. 그것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평등한 행동입니다. 선거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갖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넓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시민이 우리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가시는 길에 인권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띄우겠습니다. 로이킴의 북두칠성 같이 듣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투더리 스머프가 되어가는 책일진이었습니다.
2: 나 여기 서 있소. 늘 함께하고 싶은 서신영이었습니다.

하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된 일이죠. 누군가는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선거와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올공헌팅, 애국 소개팅 같은 낯선 표현들을 이용하면서 시에 참여한 2030 세대들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는 행정 실패, 관리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수레바퀴가 이름 없는 우리들의 수많은 눈물과 땀, 피를 딛고 굴러왔듯이 참정권의 역사 또한 그러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사회과목에서 달달이었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대 원칙은 여전히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선언처럼 여겨지던 민주선거의 원칙이 실제적인 민주선거로 자리 잡았다고 믿고 있던 시기에 발생했기에 더욱 뜨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문제만 있었을까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의 표가 동등한 가치로 존중받았을까요? 혹시 투표소에 갈 수 없어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투표소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을까요? 모두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되었을까요? 투표용지 논란은 마치 블랙홀처럼 이 모든 질문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권리는 종이에 적힌 문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사태가 그저 몇몇 사람의 자잘못을 가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르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며 여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돌아보면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에게는 남은 절반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즐겁게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기대해보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존존,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네, FM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79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들어보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계절을 즐기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 주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2026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절반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못한 일부터 떠올릴 겁니다. 뭐 보통 한 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뭐 운동 특히 많이들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뭐 등등등 올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벌써 뭐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한 게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늦었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절반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난 시간을 만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면서 다가올 7월 그리고 남은 2026년을 어떻게 채워갈지 천천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심리 상담과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고요. 장소는 청년 이음 전주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요.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한 1대1 심리 상담을 받은 뒤 세 차례의 아로마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연속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차례 모두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고요.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제221회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요, 방송인 시연이 강사로 나서 시연이 전하는 사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오늘, 더 사랑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선행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45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입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서요.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요.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독서관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0: 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는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이웃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좀 할까요? 하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오늘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과 전주에서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온 초대석에는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대표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제작자 아이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청취자들과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키르기스탄 공동체 닷카임 대표 아이다입니다. 한국에 오는 지 18년 되었고 현재는 영어 강사와 통번역사로 활동하면서 전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탄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그 방금 소개했는데 그 커뮤니티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네. 이름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1: 주시죠. 닷카임.
0: 닷카임?
1: 네.
0: 네, 어떤 뜻인가요?
1: 닷카임은 여기와 닷카임 이제 여왕이라는 뜻인데
0: 아 여왕
1: 네 이거는 그냥 여왕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키르기스 닷카 여기는 왕도 있고 아임은 그리고 여왕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여왕과 이제 왕이라고 재밌는데 뭐냐면 지금 키르기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키르기스 애국자처럼 여러분 활동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한국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좋은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결시했습니다.
0: 아, 닷카임은 키르기스탄 언어이고 네, 네. 아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1: 네, 네. 대표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0: 네, 네. 그 키르기스탄 저희가 이야기는 네. 나라 이름은 또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첫 번째는 키르기스탄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제 키르기지 공화국이라고 해요.
0: 아, 공화국.
1: 네. 키르기스탄은 원래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요. 페르시아 언어로는
0: 나의 땅.
1: 네, 네, 나의 땅. 그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섯 개 나라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기니까 스탄은 무슨 뜻이냐?
0: 아, 네, 비슷해요.
1: 네, 그러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위치하는 나라의 한 중이에요. 네. 키르기스탄은 90% 이제 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사람들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코스로 가는 이제 관광지는 하이킹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키르기스탄 이제 그 풍경과 아까 말씀대로 산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알려주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는 많이 스위스로도 많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문화로 대표자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나라로도 많이 불리는 나라예요.
0: 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1: 네.
0: 그만큼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네. 그런 뜻일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네, 네. 네, 네. 네 많이 요즘은 한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천산산맥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을 많이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산을 보면 위에 눈이 쌓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여름이 네. 사계절 타. 그래서 그거를 산맥으로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제가 말씀대로 풍경과 자연,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아직은 우리가 못 볼 수 한국에 못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0: 네, 네. 자, 오늘 배운 게 아까 그 중앙아시아의 네.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이라고 불리는 네, 우즈베키스탄 네, 그런 네, 나라들이 있는데 이 네. 스탄이라는 게 나의 땅 뭐 이런 뜻이라는 네, 걸 네, 배웠고요. 네. 근데 좀 그 뭐 궁금한 것들이 보통 그냥 한국에 계신 분, 한국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고려인 분들을 많이 아시고 고려인 분들 네. 사는 나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예, 예. 그 고려인 분들 말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 살고 계신 분,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거죠?
1: 예, 예. 그 나라마다 이제 우리 다민족 나라이기 때문에 아. 우리 다양한 이제 국적,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우리 주변에서 다 모든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문화, 민족 이거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보통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0: 네, 그렇군요. 키르기스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도 했고 산맥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또 키르기스탄에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매력이 있는 우리가 특히 이스쿨 호수.
0: 아, 호수.
1: 네. 이스쿨 호수, 이제 키르기스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우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려져 있고, 네. 거긴 아름다워. 겨울에도 한 번도 이렇게 오른 적이 없는 게 호수예요.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많은 관광지로 알려주고 많은 관광객들도 많은 가는 대표적인 그리고 알라르차 국립공원 관광지로 선거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매력인 거 이제 알라르차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이 이제 많은 관광지를 알려주면 이제 이스쿨도 있고 우리가 주가 여섯 개요. 그러니까 보면 네네. 그 주마다 다 다양한 관광지를 거스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0: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제가 꼭 가봐야겠다라는 네. 네. 듣습니다. 네.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귀걸이도 하셨는데 이 귀걸이도 예. 키르기스탄 전통인 것
1: 예,
0: 같고
1: 예, 전통
0: 뭐 키르기스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원래 키르기스 문화를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 이제 문화를 이제 우리가 좀 대부분은 몽골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네네네. 그렇지만 몽골은 비슷하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주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악기는 고무주 그거를 소개하고 싶은 거 악기인데 네. 세 가지 그리고서 연주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많이 드신 분들이 고무주 특이한 악기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한 황대한 문화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사람들이다. 네.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많이 알려주는 나라예요. 특히 키르기스탄에 오면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몰라도 그래도 집에 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네. 문화는.
0: 이렇게 초대하는 문화.
1: 네, 초대하는 문화. 원래 중앙아시아는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아직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모여서 같이 나누고 슬픔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모여서 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우리한테는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네네. 가족이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 부모님, 부모님도 아직도 우리랑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문화는 우리가, 키르기스탄은 부모님이 그 정통에서 우리한테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람들 부모님이라고 아직도 그러는 나라예요.
0: 네네.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1: 네, 공동체인데,
0: 있기도 하고
1: 네네.
0: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네. 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서도 또 열려있는
1: 네,
0: 그런
1: 열려있는,
0: 문화
1: 네. 네,
0: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특히 키르기스탄도 민주주의 나라라 하면 돼요.
0: 네네.
1: 우리가 더 그걸로 많이 알려 비슷한 점일까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0: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화국이니까 뭐 네. 체제가 뭐 선거를 통해서
1: 네,
0: 대통령을
1: 네,
0: 뽑는
1: 네,
0: 그런
1: 네,
0: 체제가
1: 네.
0: 똑같은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키르기스탄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이렇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느끼셨던 문화 차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1: 아 저는 원래 대가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가족이 이제 커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처음에 네네. 왔을 때 근데 이웃 사람들도 같이 모르더라고 이름도 모르고
0: 네.
1: 그런 조금 그걸 놀린 왜냐하면 우리도 이웃 사람 잘 알고 누구인지 뭐
0: 네네.
1: 소금 조금 필요해서도 소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바로
0: 네네.
1: 집 앞에 뭐가 빌려주면 손님이 왔는데 그릇 좀 빌려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들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0: 네네.
1: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이니 가장 놀린 것 그래도 한 번에 공동체 문화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0: 네네.
1: 뭔가를 하면 봉사활동 뭔가를 결심한다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합시다 이라는 마음들이 되게 제가 보기는 너무 좋았어요
0: 네네.
1: 네
0: 뭐 저도 뭐 예전에는 한국도
1: 네.
0: 뭐 동네 사람들 뭐 서로 다 알고 이름도 알고 있는데
1: 예, 예, 예, 예.
0: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1: 네.
0: 다카임
1: 네.
0: 네, 커뮤니티 이끌고 계시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자, 우리 닷가임은 원래 3년 전에 제가 설립하고 처음에는 제가 전북에 이제 활동하고 싶었는데
0: 네네.
1: 키르기스탄 대한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어디 가면 이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0: 네네.
1: 여기 많은 활동을 못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비하지만 그래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 다른 센터들 방문해서 우리는 있다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학교 유치원에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도 하고 아이들랑 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제 문화를 나라를 이런 기회를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런 나라에 있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잘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찾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결혼 이민자들, 근로자들 많이 있고 그리고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일익 전역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키르기스어로 통역사가 없더라고요. 러시아어는 많이 알려지지만
0: 네.
1: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어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어 언어가 어디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0: 네네.
1: 없는 거예요.
0: 그래서
1: 사람들 물론 키르기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언어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가 있어요. 키르기스어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아침에 3시간씩 이제 우리 교민들한테 질문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E9 비자 근로자들도 많이 전화하시고 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전부 언어와 뭐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이벤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감사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교민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거기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작년 5월 11일 우리가 감담회하고 그리고 축구 전북 이제 국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이제 동호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축구 하다가 하루에 그렇게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0: 네네네.
1: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키르기스 스탄이라는 이름이 와서 사람들도 모아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인경들 들었습니다.
0: 네. 그 커뮤니티가 구성됐다는 건 그래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우리 지역에는 네. 키르기스탄 분들이
1: 키르기스탄 분들이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유학생들이 이제 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네네. 이제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0: 한 몇 분 정도가 저기 계실까요?
1: 어디 공동체?
0: 아, 네. 키르기스탄.
1: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 교민 공동체잖아요. 네.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키르기스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 전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도시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 같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키르기스탄에 그 키르기스 언어가 있고
1: 네.
0: 또 러시아도 공식적인 언어를 이렇게 네. 두 가지 언어를 쓰시는 거.
1: 예예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우리 영어도 배우는 분들 요즘은 더 한국어 되게 인기가 많아서
0: 네네.
1: 그리고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기회로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한국에 유학생들도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학생들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네요.
1: 예. 그런 환경을 더 보면 학교에서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영어 아니면 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말 나온 김에 키르기스 언어로 저희가 처음 인사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1: 사라마츠스다르브.
0: 아, 좀 천천히.
1: 살라마츠스다르브.
0: 살라마츠스다르브. 다르브. 살라마츠스다르브.
1: 네. 너무 잘하시네요.
0: 잘 기억했다. 여기는 살라마츠스다르브. 알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3년 정도.
1: 3년에 이제 좀 제가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일부러 키르기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쪽에 많이 갔어요.
0: 아,
1: 거기서 행사를 이제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저도 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시작하는지 근데 본격적으로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닷가임 이렇게 예,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같이 저도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했어요.
0: 네네, 그러시군요. 네. 네네. 얼마 안 됐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친목 활동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1: 아, 우리 닷가임은 이제 문화 교류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하고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도 있고 악기 하시는 연주하시는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노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제가 직접 이제 키르기스탄에 대한 뭐 키르기스탄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게 있으면 그 키르기스탄에 대한 제가 또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체험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 대해서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문화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아 공식적으로는 채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기관에서 불리주면 뭐 우리 복지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불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다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좀 한 20년? 좀
1: 거의 20년, 네네,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0: 그 처음에 오실 때와 지금에 보면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1: 네, 많이. 많이 변화. 네. 우리 전주는 처음이에요. 저 들었을 때 외국인들 많지 않고 그래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적응도 빨리 했고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전주에는 특별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일하면서 살면서 전주 너무 지금까지 좋아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네.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많이 알 것 같아요. 네네. 키르기스탄 이제 점점 처음이었을 때 그런 나라 있는지 지금 알아요. 키르기스탄 봤어요. 뭐 이렇게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역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AI로 하나 그렇게 스마트폰 번역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언어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요. 여학생들 그래도 네네. 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 문화 때문에 보고 여기 와요. 학생들 보면 진짜 꿈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방송도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키르기스어하고 한국어 두 가지 언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대한 어떤 알릴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그리고 키르기스어 언어로 하는 게 우리가 목소리로 우리 교민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처음에 들을 때 그런 라디오도 우리 키르기스어 음악과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조금 더 자주 하셔야겠는데요?
1: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기회인가 봐요. 네.
0: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이 라디오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라디오 하고 싶은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나라 커뮤니티들 우리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도 알릴 수 있구나 목소리로 네. 말하면서 이게 사람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서 그 목소리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점을 그리고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키르기스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누구도 안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냥 60이 나서 60도 나고 그리고 또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네.
1: 뭔가를 새로운 거. 아, 이런 또 기회가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짐이랑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0: 네. 그 전라북도에서 키르기스 언어로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1: 네. 네.
0: 그렇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면 네. 많이들 그 이 키르기스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까 문화 그리고 언어 소개해 주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어떤 특별하게 전해드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 아,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저는 이제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양국 이게 둘이 사이가 너무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 잘 알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저는 전북을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 많잖아요. 그들도 하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알리고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한국인들 차이점을 어떠신지 어떤 여행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또 알리고 싶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그 지금 사회에 네 번 방송하셨죠?
1: 네, 네 번 했어요.
0: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1: 처음에는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코무지악기 어떤 나라인지 첫 번째 우리 소개하고 하는 방송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
0: 명절
1: 그때 3월 22일 키르기스 명절은 3월 20일 날이에요.
0: 아,
1: 노루즈 그곳에 대한 이었고
0: 어떤 명절인가요?
1: 아 노루즈는 중앙아시아에서 다 사람들이 축하할 노루즈 그때 우리가 봄에 하는 봄과 이제 겨울과 이제 봄이 만나서 같이 이제 봄이 새로운 시작하는
0: 아,
1: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루즈는 이게 보면 어떻게 새로운 기대감 아무래도 나는 잘 되기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다 모으면서 어떤 한국과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더 설날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중요한
0: 네.
1: 명절이에요.
0: 그리고 또 명절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이?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동하고 음식 뭐 이런 것도 알리고 그랬어요.
0: 네네, 다양하게. 네. 방송을 들으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 방송을 하시고 주변 아까 뭐 교민들도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어요. 아 이제 키르기스스탄 교민들이 이제 고향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있으면 좀 듣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라디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그렇게 토영상으로 지금 보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전북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그 듣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글로벌합니다.
1: 네네. 네,
0: 다른 분들은요. 그, 이 공동체 라디오가 이주민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주민들에게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아무튼 소중하게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다양한 이주민분들,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게 노력을 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북 키르기스스탄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저는 더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어요.
0: 아, 문화교류요?
1: 네. 네. 한국 사회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마음이야.
0: 네, 알겠습니다. 문화기록도 하고. 그 나중에 그런 것도 공개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할 거.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최근에 이 아까도 말씀해 처음에 오신 거하고 지금보다는 뭐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뭐 다문화 이주민 공동체와의 어떤 상생 다문화 이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탄 커뮤니티가 이 조금 지역 사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아 다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말은 뭐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깔 아니고 네. 언어 차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이주민들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이미지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배우는 것은 여기 배우다가 자기 나라들 가서 더 많은 거 발전하기 위해서 더 그 이용하고 지식. 제 생각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도 한국에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네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사람들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네네. 존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의 우리의 이웃 네.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점주 이 시민분들 또 청취자분들한테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어떤 키르기스탄 문화나 행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전통 문화 체험 행사와 이제 우리가 전북 지역에서 잘 어울리는 이제 전북의 매년마다 이제 2년째 작년에 2년째 했는데 전북 외국인들 같이 가을에 네. 하는 우리가 축제가 있어요. 그거 아마도 올해도 할 예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네. 같이 하면 그때 와서 오시면 키르기스탄도 다양한 국가들 볼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다양한 커뮤니티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셔서 독자적으로.
1: 네, 독자적으로 아마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그래서 그래도 지금 노력만큼 노력해서 저도 키르기스탄 다로 좀 활성하고 큰 체험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행사 하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끝으로 네. 저희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1: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지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북 키르기스탄 닷가임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키르기스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오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또 공동의 방송도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또 뵙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길에서 더
1: 네네네.
0: 자주
1: 오늘 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키르기스탄에 관련해서 함께 해 주신 아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음악을 하나 들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1: 네.
0: 그 전통 음악은 나중에 방송 끝나면 지금 네. 저희가 유튜브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1: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네. 네, 오늘 키르기스탄의 아이다 선생님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절반이 지나갔지만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절반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블루 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악연.

0: ripest flower.
1: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오 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기는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6월에 한 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지난주 마무리 곡을 장식했던 Foreigner의 I Wanna Know What Love Is를 시작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룹 포리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듣고 오셨습니다. 이 포리너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네 멜로딕 하드록 밴드라고 예, 분류가 되네요. 강력한 락 사운드와 대중적인 멜로디를 절묘하게 결합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엄청난 인기에 비해서 네, 거의 이 I Wanna Know What Love Is 이 곡 정도가 예,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Foreigner는 말 그대로 네,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영국 출신 멤버와 그리고 미국 출신 멤버가 예,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하드락의 에너지, 팝적인 멜로디, 그리고 감성적인 발라드, 그리고 세련된 프로덕션을 모두 갖춘 이러한 밴드였고요. REO 스피드웨건이나 저니, 보스톤 이러한 그룹들이 이제 조금 비슷한 그러한 풍의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볼 텐데요. 다음 곡은 피터 세테라의 Glory of Love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피터 세테라의 Glory of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으시죠? 네, 피터 세테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시카고의 베이시스트이면서 보컬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세테라는 몰라도 시카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목소리가 원래 거기였구나 알 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시카고 그룹의 이 상업적인 성공을 이끈 바로 그 전설적인 보컬리스트가 피터 세테라고요. 이분은 198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리테어라는 앨범을 냈고요. 이 Glory of Love는 1986년에 발표를 했고 The Karate Kid 2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시카고가 이제 초창기에는 브라스락이었는데 80년대에 넘어가면서 이 피터 세테라 위주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죠. If You Leave Me Now 예, 그 노래가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많은 이제 한국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시는 Hard to Say I'm Sorry 네, 이 시카고의 곡도 이제 피터 세테라가 불렀습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등등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독립하고서도 이 피터 세테라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우리는 시카고의 곡 들로 더 많이 아는 것 같고요. Glory of Love 정도 네, 저희가 솔로곡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과 좀 비슷한 스타일이 뭐 리차드 막스, 브라이언 애덤스, 마이클 볼튼, 에어 서플라이, 뭐 시카고는 뭐 당연히 이분의 출신 그룹이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비슷한 풍으로 얽혀져 있는 분들 1980년대를 풍미한 다양한 팝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예, 마련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일부 70년대 곡도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정도의 곡들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듣고 오셨습니다. 1980년대 아주 파워 발라드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들으신 피터 세테라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이 브라이언 아담스는 좀 더 거칠고 로드무비 같은 그런 감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라이언 아담스는 캐나다 출신의 락 가수이고요. 1984년에 이 Reckless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Reckless 안에 수록된 곡이 이 바로 이 Heaven입니다. 뭐 Summer of 69, 뭐 Run to You 이러한 곡들이 담겨 있는데 Heaven이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또 한국 사람들한테는 Everything I do it for you 정도가 Heaven에 이어서 좀 인기를 받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피터 세테라와 브라이언 아담스의 곡을 듣고 오셨고요. 다음에 제가 준비한 곡은 영화 사관과 신사가 있습니다. Officer and a Gentleman이라고요. 리차드 기어가 주연해서 굉장히 큰 흥행을 상업적 성공을 거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수록된 노래가 있습니다. Up Where We Belong. 네, 조 카커 그리고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불렀는데요. 네, 영화 사관과 신사 수록곡 Up Where We Belong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조 커커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Up Where We Belo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영화 사관과 신사 수록곡이고요. 이 곡의 가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Up Where We Belong은 우리가 속해 있는 것보다 위, 그래 사랑의 숭고함을 좀 얘기한다고나 할까요? 가사에 보면 중간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The road is long in our way. 우리의 길은 굉장히 멀고, There are mountains in our way, but we climb a step every day. 산이 험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속세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글도 크라이 하고, 네. 독수리도 울고, 산도 높고 한 곳으로, 네. 들어 올려준다는, 뭐, 그런 곡인데, 네. 조 카커의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제니퍼 완스는 조금 약간 요들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창법, 네. 예, 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좀 잔잔한, 물론 발라드 다 잔잔하게 듣고 왔지만 더 잔잔한, 네. 데스페라도 이글스의 곡입니다.

그룹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데스페라도는 이글스를 대표하는 발라드 곡 중에 하나입니다. 1973년 앨범 데스페라도의 타이틀곡이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당시에는 싱글로 크게 히트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글스 최고의 명곡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 데스페라도가 뜻이 무법자 혹은 외로운 총잡이 혹은 방랑자 뭐 이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서부 영화 캐릭터가 아니고 혼자만의 벽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정도의 그런 은유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 듣고 오셨지만 이 록 사운드가 아니고 피아노와 보컬 중심으로 굉장히 절제된 편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쓸쓸하고 성숙한 감정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첫 가사가 되게 유명하죠.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네. 외로운 사람, 이제 마음을 열지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고독, 자존심, 상처, 인간적인 회복 등을 이야기한 곡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주 보컬은 돈 헨리가 약간 쉰 듯하면서도 감정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글스의 곡들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줄 곡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데스페라도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1993년 곡이고요. 영화 레옹에서 마지막 장면 때문에 특히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카드 게임을 인생과 인간 본성의 은유로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He deals a card as a meditation. 네, 명상하듯, 네. 카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스팅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베이시스트인데요. 예, 락, 재즈, 뭐 클래식을 넘나드는 음악성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이 스팅이 이렇게 벌이 쏘는 게 스팅인데 이게 이제 젊을 때 입던 검정 노랑 줄무늬 스웨터 때문에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벌 색깔의 그런 옷이 이제 연상이 됐나 보죠. 그래서 벌이 이렇게 톡 쏘는 그런 스팅으로 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더 폴리스라는 그룹의 리더로 예,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솔로로 스팅으로 이제 나서게 됐죠. 폴리스 시절에는 Every Breath You Take, 뭐 Roxanne 등등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부가 사실은 아까 끝났는데 네, 2부가 시작하지만 오늘은 이제 클래식보다는 팝송 위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딱히 이제 2부 소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 네,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랍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스팅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에 어떤 곡을 준비했을까요? 그룹 하트가 부르는 Alone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언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데스페라도, Shape of My Heart 그리고 언론까지 들으셨는데요. 조금 다들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독한 이러한 곡들로 좀 들었는데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그러한 곡입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 원래 인생이 고독하고 혼자 살고 하지만 저희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친구에 대한 곡을 몇 개를 들었었고요. 예, 그 친구들이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한번 같이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 조엘의 It's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사람이 안 변하고 항상 그대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세월의 힘은 그걸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생기는 거겠죠. 다음 곡은 본조비가 부릅니다. 네, Bed of Roses.

네, 본조비의 Bed of Roses 듣고 오셨습니다. 이 Bed of Roses는 본조비의 대표적인 파워 발라드입니다. 1992년 앨범 Keep the Faith에 수록이 됐고요. 1980년대의 화려한 글램 메탈 스타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좀더 성숙하고 감성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던 시기의 상징적인 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Bed of Roses, 장미 침대죠. 예. 장미 침대가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 편안한 삶, 안락한 상황,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편안한 그리고 안락한 삶을 주고 싶지만, 현재는 어려운 현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시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로맨틱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존 본조비가 노래를 불렀고요. Sitting here, wasted and wounded라고 처음에 딱 시작하는 요 가사, 상처받고 지친 채 여기 앉아 있다는 그러한 말이 외로움과 투어 생활에 고독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본조비의 Bed of Roses 듣고 오셨고요. 다음 끝곡을 들으면서 저희 오늘 또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올드 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를 사랑하겠어 하는 Keep on Loving You, REO Speedwagon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 그림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화려한 색감일 수도 있고 인물의 표정일 수도 있고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림 자체보다 그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보였지만 사연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림들.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천재 예술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귀족 사회의 은밀한 욕망까지. 그림 한 점이 어떻게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는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는지를 잠시 후 방송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렇게 저는 이제 5학년이니까 요즘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뭐 5학년 몇 반, 뭐 지하철 몇번 출구,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표현한다고 해서 근데 뭐 아무튼 쏜살같이 근데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정말 너무 하루가 정말 뭐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순삭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또 하루가 뭐 24, 48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가 있고 근데 감각이 좀 감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제가 느끼는 감각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시간의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정말 안 가요. 쓸데없는 얘기 또 시작했죠? 죄송해요. 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갈 길이 먼데 또 이러고 있네. 인사는 했고. 자,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2번째, 82번째 미술편이고요. 세계 영화 속 숨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세계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세계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렵다. 간장공장, 공장장, 그것처럼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뭐 동화책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책장 덮고 또 영화관 딱 나오면 바로 잊혀지는 그런 책, 또 영화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 작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 저 뭐냐, 인물들의 그 표정을 다시 막 이렇게 떠올려 보고 상기시켜 보고, 뭐 그렇게 되는. 작품도, 미술 작품도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여인의, 그죠? 여성이 화분을 안고 있는 그림일 뿐이고, 또뭐 음악가가 마지막의 순간을, 한 음악가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그림일 뿐이며, 귀족들이 정원을 거닐며, 이렇게 향락 문화를 즐기는 뭐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품 이면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렇죠? 삶과 죽음, 또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집착, 막 이런 거, 약간 막장 드라마 소재처럼.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아주 강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예술 작품의 매력들이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제 미술편인데, 미술편을 빼먹었구나. 미술편인데, 그냥 평범한 미술 이야기 아니고, 이제 이것저것 조금 특별한, 오늘 시리즈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른바, 세계의 명화 속, 다시 발음 다시 잘해야지.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서사. 미술 작품인데, 예술 작품인데, 굉장히 독특한 어떤 서사를 담고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앞으로 이렇게 시리즈처럼 좀 엮어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그 1편인 거예요, 1편. 저 예전에 처음에 힐링아트 도슨트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의 사랑 해가지고, 그쵸? 스캔들, 세계 스캔들, 러브 스토리 5편인가까지 보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뭐 이런 거, 퇴계 이황과 두양 이런 이야기 또 누구였죠? 아, 새록새록하네 또.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데 혼자 기억하네. 그래서 그렇게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오늘 그첫 편인 거예요. 미술 시리즈 중에서 소름 돋는 서사가 배경이 숨어 있는 명화를 한 두세 작품 추려서 그날그날 방송에 이렇게 도슨트 해드리는 형식으로 할 건데 오늘 1편.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1부.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제 이뭐 원고 쓰고 뭐 편집 좀 하느라 날을 샜거든요. 이게 날을 꼬박 새다 보니까 정신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 이거 보세요. 지금 로고송 나가야 되는데 로고송 나가는 것도 잃어버렸어, 지금. 정말, 아유, 난리 났네요. 오늘 어떻게 방송 제대로 하고 갈수 있으려나 몰라. 자, 빨리 들어갈게요. 정신 차려. 지금 시간 너무 지나서. 또 엔딩곡 못 보내드리겠다, 또 이러다가. 자, 먼저 1부. 1부에서는 영국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1907년에 발표한 작품,

이자벨라의 화분, 비밀 화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자벨라의 비밀 화분. 죄송해요. 이자벨라의 바질 화분. 정말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진짜 오늘 사과의 아이콘이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자벨라의 바질 화분. 네. 여러분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 못 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사람이 이제 흔히 우리 맛이 간다고 하는데 네, 좀 갔네요. 죄송해요. 자, 이 작품은 후기 라파엘 전파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주 수작 중의 수작입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여러분들 예, 제가 항상 미술 도슨트 할 때마다 작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초록창에 검색해서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이사벨라의 바질 화분 네, 딱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도슨트 들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이 그림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알아야겠죠. 서사를 알아야 돼, 서사. 요즘은 뭐 모노크롬, 단색화, 그리고 뭐 개념 미술, 굉장히 단촐화되고 추상화돼서 거의 뭐 캔버스에서 이미지가 뭐 사라지다시피 해서 현대 미술에서는 뭔가 서사가 없지만 예전 고전은 정말 뭐 서사 없으면 그림이 아니었죠. 시체였죠, 시체. 뭐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고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틀고 헤집고 꼬고 비꼬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서사들. 근데 우리 그 요양반 요 누구죠? 네, 워터하우스. 요 워터하우스도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아 되게 고풍스럽고, 되게, 뭐랄까, 그림이 그 단하다.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리 왜 그 여성들, 저 같은 사람 보면, 아, 참 단하다. 우아하다. 뭐, 그레이스 하고, 네,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저 말고,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 정말 그림을 봤을 때, 와, 정말 너무 교양 있어. 품격미 있어. 너무 단함이 같아. 정말 뿜뿜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정말 하나같이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 그 예전 조강지처 현모양처 스타일의 정말 정숙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 우아미가 돋보이는 이런 여성들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원고를 쓰면 뭐합니까? 이렇게 또 딴소리하고 있는데 계속.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약간 좀 이상해도. 네. 그래서 14세기 이탈리아의 그 작가 보카치오가 쓴 이제 이 그 바질 화분, 그죠? 이사벨라의 바질 화분에 대한 얽힌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세기 이탈리아 작가인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 실린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 이후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은 존 키츠, 여러분도 아시죠? 존 키츠가 1818년 발표한 시 이사벨라 혹은 바질 화분. 이사벨라 혹은 바질 화분이요. 제목이 그랬어요. 그 시를 통해 이제 대중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죠. 요 시가 내용이. 이제 이사벨라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에게 이사벨라는 사랑하는 동생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통해 나의 그 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아, 참 예쁘다. 내 동생 착하네, 예쁘네.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야가 아니라, 아, 내 여동생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좀 부잣집 시집 보내서 우리 그 결혼 지참금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다고요. 지참금 같은 거 챙겨서 한몫 좀 챙겨서 우리 좀 네, 떵떵거리고 니나노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은 이사벨라를 이제 부유한 가문에 시집 보내려고 이제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을 얻고자 한 거죠. 장사도 아니고 결혼이.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이사벨라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원하는 그 지참금 많은 부자가 아니고
바로 집안의 하인이었던 젊은 청년 로렌초. 로렌초라고 하는 아주 젊고 잘생긴 훈남, 그러니까 하인? 그렇죠. 하인. 하인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벌써. 신분 차이가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 주인의 딸과 하인의 사랑은 뭐 결코 허락받을 수도 없고 허락될 수도 없는 뭐 그런 관계였던 거죠. 뭐 하지만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을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뭐 목숨도 던지고 바치고 그러는데 예나 지금이나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하지만 사랑은 자주 신분과 조건을 뛰어넘곤 하죠. 종종. 아주 종종. 두 사람 역시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또 사실 또 다른 화가인 그 존 에버렛 밀레이의 작품인 이사벨라에도 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해서 여러 화가가 많이 그린 거죠. 우리 그 밀레이, 존 에버렛 밀레이 작품 중에 오필리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필리어가 그 허드슨 강가에서 빠져서 떠내려고 하는, 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고 하는 그 푸른색이 아니지, 초록색. 초록색 옷을 입고 눈을 반쯤 감긴 상태로 그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허드슨 강을 이렇게 유유히 누워서 탁 가라앉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 작품, 오필리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많이 아마 제가 지금 묘사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아, 나 이 작품 봤어. 아, 이게 오필리어였고, 에버렛 밀레이 작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하 하실 겁니다. 아하 모먼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알려진 작품이니까. 근데 그 밀레이의 이사벨라에도 또 잘 나타나 있어요. 긴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 그림을 보면 그래요. 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사벨라와 로렌초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 사부작. 네. 둘이 이제 추파를 주고 받는 거죠. 반면 이제 그림을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한편 이제 한쪽에서는 그 오빠, 그죠? 그 지창금의 누님은 오빠의 아들이 오빠가 아주 매우 험악한 표정으로 거칠게 호두를 죄 없는 호두를 막 깨면서 발로 개를 옆에 있는 강아지를 막 괴롭히고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개는 여주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불안해 떨고 있어요. 미술사학자들은 이 개를, 이 강아지를 앞으로 두 연인에게 닥칠 비극의 상징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선이죠. 소설로 말하면 복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오빠들은 아주 잔혹한 선택을 하게 돼요. 로렌초를 숲으로 유인해서 살인하고 맙니다. 이야, 정말 사랑이 뭐라고 사람 목숨을 그렇게. 그리고 시신을 몰래 묻어버린 뒤 이사벨라에게는 로렌초가 피렌체로 심부름을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 돌아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며 둘러대기까지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이사벨라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로렌초를 만나게 되는데 꿈속의 로렌초는 자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주었고, 와, 정말 드라마죠, 드라마. 나 네 오빠들을 죽여서 지금 어디에 묻혀 있어? 뭐, 이렇게 말한 거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얼마나 원한이 많이 맺혔으면. 그래서 이사벨라는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정말 꿈에서 그 로렌초한테 들은 장소를 찾아가서 결국 연인의 그 차가운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야, 정말. 이후 이야기의 전개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서늘하죠. 이사벨라는 로렌초의 머리를 잘라 바질 화분 속에 묻고 매일같이 눈물로 그 화분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왜 머리를 잘라서 화분 속에 묻고 그러나? 네. 어휴, 이사벨라가 더 무서운데요, 오빠들보다. 그녀에게 바질 화분은 사랑하는 연인의 마지막 흔적이자 세상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던 겁니다. 워터하우스의 이 그림은 바로 이 그 순간, 그 이후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면 속 이사벨라는 거대한 바질 화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안고 있듯이 애절하게 몸을 화분에 이렇게 기대고 있죠.
그 작품을 보면 그래요. 그녀의 얼굴은 화분에 가까이 닿아 있고 시선은 멀리 향한 듯 하지만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기억, 애도와 집착 사이에 머물러 있는 아주 복잡한 심리가 작품 정말 화면을 뚫고 느껴지는데 전체 화면은 그 황토색과 갈색 계열의 차분한 색조로 채워져 있고 따뜻하면서도 쓸쓸하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가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죠. 특히 이사벨라가 입은 그 흰 드레스는 순결함을 상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그 상갓집에서 입는 상복처럼 보이기도 해요. 살인 장면도 무덤을 파헤치는 장면도 아닌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여성이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작품에서는 라파엘 전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섬세하게 묘사된 그 천의 질감과 정교한 식물 표현, 문학 작품을 회화로 옮긴 구성과 이상화된 여성상이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라파엘 전파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특히 그 워터하우스는 신화의 전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학 속 연인들, 여인들을 주로 이제 화폭에 담았던 화가로 유명한데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야기와 상징을 품은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티브는 가져오는 거죠. 뭐 신화 속 또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모티브가 되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회화화하는 거죠. 거기에 서사를 담아서. 그래서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감상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항상 뭐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원작이 가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스토리. 아주 충격적인 비극성과 기괴한 분위기가 이제 상당 부분 너무 약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의 의미를 그러니까 훼손했다. 이거죠. 너무 미화화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고 보카치오와 키츠의 원작에서 중요한 것은 죽은 연인의 머리를 화분에 묻고 살아가는 이사벨라의 광기와 집착인데 이제 신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광기와 집착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워터하우스는 너무 미화한 거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우울한 분위기에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원작이 가진 어떤 섬뜩함보다는 낭만적인 비애가 더욱 강조되었다는 평가가 이제 있는 거죠. 또한 일부 페미니즘 미술사 연구자들은 이 작품 속 이사벨라가 너무 이상화된 여성상으로 묘사되었다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광기에 휩싸인 여인이라기보다 남성 관객이 감상하기 좋은 비극적 뮤즈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바질 화분 역시 죽음과 집착이라는 원작의 상징보다는 아름다운 장식적 요소로만 보인다는 비판도 역시 제기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뭐 비극적 심리극이라기보다 그저 아름답게 포장된 슬픔의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인데요. 1907년은 이미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가 그리고 또 모더니즘 미술이 등장하던 시대였고 미술계는 이제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하우스는 여전히 그 중세 전설과 낭만적인 서사 또 이상화된 여성의 아름다움 이곳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자는 그를 시대를 거스른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 지점 때문에 그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 워터하우스 그림 보면 정말 홀린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계속 너무나 일단 마음이 편안해. 네.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그 안에 담긴 서사가 어떤 서사이든 그냥 그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 이미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 캔버스 속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너무
따뜻하고 정겨워요. 그래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워터하우스 그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좋으면 됐죠. 뭐 그죠? 뭐 호불호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이제 화가, 예, 그죠? 이제 작품 얘기를 했다면 화가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좀 약간 잡소리를 좀 많이 해서 원래 오늘 제가 세 작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1, 2, 3부마다 1부, 2부, 3부 세 작품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로 가다 보면 네, 마지막 3부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겨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1부, 2부까지 두 작품밖에 오늘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음악을 조금 덜 들려드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되는 대로 해야죠. 네, 죄송해요. 네. 자,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184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부모 모두 화가였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을 접했겠죠.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왕립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특히 신화와 전설 그리고 문학작품 속 인물들을 즐겨 그렸으며 풍부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 그리고 아주 극적인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샬롯의 여인, 힐라스의 님프들, 오필리어, 마법의 원,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사벨라의 바젤 화분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강렬한 아름다움과 슬픔, 뭔가 그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이런 분위기를 동시에 품고 있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꾸준히 재생산되고 재조명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사벨라의 바질 화분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과정, 상실의 아픔이 인간에게 남기는 흔적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아름답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림, 그리고 낭만적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그림.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 앞에서 단순히 뭐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감탄을 넘어 사랑과 상실, 기억과 집착의 그 경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두 곡을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 이 곡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티븐 산체스, This Thing Called Love.

더 스타이즈 본의 OST였던 레이디 가가가 부른 Always Remembers This Way 듣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정신이 날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림 방송 죄송해요. 심할 석감인데 자 그래서 이제 2부 아, 또 로고송을 빼먹었네요. 아, 저 어차피 이렇게 방송 약간 좀 망삘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할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 이 스티븐 산체스가 이게 레이디 가가 노래 듣기 전에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 있잖아요. 그 This Thing Called You. 예, 이 곡을 그 음악 예, 이제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오늘 들려드릴 노래 이렇게 서치하다가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스티브 산체스인데 산체스? 멕시코인가? 어디 뭐 스페인인가? 약간 그쪽인가? 있는데 미국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들려보냈던 그 노래는 뭐 2023년도에 엔젤 페이스, 그러니까 천사 얼굴이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라고 하고 올해도 곡이 나왔더라고요. 앨범이 뭐 러브 러브 러브라는 앨범의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훑었어요. 아, 이 사람 뭐야? 그렇게 쭉 봤는데 노래가 여러분 그냥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냥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아, 이 사람 뭐지? 와, 이런 사랑꾼이 있었다고?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스티븐 산체스? 와,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람 노래 좀 많이 들으려고요. 와, 되게 노래가 약간 요즘풍 같지 않아. 그 예전에 누구죠? 약간 80, 90년도에 우리 들었던 그팝 있죠? 팝 발라드 같은 느낌? 네. 요즘 같은 그런 팝의 느낌이 전혀 아니야. 약간 고전적이에요, 고전. 그 우리 같이 옛날 사람들이 정말 딱 듣기 좋아하는 그런 곡. 리차드 막스 같은 느낌.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앞으로 혹시 이 스티븐 산체스 노래 듣다가 또 찾다가 서치하다가 좋은 노래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2부가 끝이 날것 같은데, 이제 2부로 끝을 내야 될것 같은데, 두 번째 작품은 프랑스 화가 펠릭스 조셉 마리아스의 그림인 쇼팽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쇼팽의 죽음. 말 그대로 쇼팽의 그 죽는 장면을 네.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쇼팽 좋아하시죠? 녹턴 하면 쇼팽이죠. 쇼팽 하면 녹턴이고. 그렇죠? 저도 가끔 쇼팽의 음악을 듣는데 물론 베토벤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베토벤을 아주 사랑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아, 그런데 쇼팽도 정말 좋아해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맑고 섬세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해해진다, 무공해. 유기농. 제가 유기농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쇼팽의 그 피아노 곡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쇼팽은 정말 영혼이 맑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베토벤 씨는 약간 좀 괴팍했잖아요. 근데 우리 쇼팽 씨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유하고 좀 부드럽고 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음악 스타일도 그래서 좀그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 그쵸? 아,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딴소리 되니까 이제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ADHD인가 성인? 그왜 집중 못하고 자꾸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지는 사람들도 성인 ADHD. 주의력 집중 결핍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빠지고 해서 약을 먹어야 되나? 근데 순간 이런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뭐 자연스럽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형화된 딱 아나운서 멘트처럼. 원곡 그대로 다 있고 하면 사실 우리 재미없잖아요. 좀 그냥 프리하게 갑시다. 프리하게. 저도 오늘은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이미 이제 정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 그러면 누가 들으면 저술 취한 줄 알겠어요. 횡설수설해서. 절대 음주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쇼팽이 그린 이제 이 그림은 네, 그죠? 이 그림 제목은 말 그대로 위대한 작곡가 프레데리코 쇼팽. 그 쇼팽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쇼팽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36년이나 지난 뒤에 그려졌다는 사실인데 당연히 화가 바리아스는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리아스는 이 쇼팽의 죽음, 그러니까 죽는 장면, 죽음의 장면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쇼팽을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그린 거죠. 그림의 중앙을 보면 지금 그 초록창에 여러분 빨리 검색하세요. 바리아스 쇼팽의 죽음. 그림의 중앙을 보면 한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여성은 쇼팽과 평생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델피나 포토카 백작 부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쇼팽의 삶에는 빠져서는 안 될, 빠지면 섭섭할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여성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고 아주 복잡다다한 사랑을 나누었던 소설가 조르주 상드, 그리고 쇼팽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그 지원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제인 스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쇼팽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정을 지켰던 바로 그 델피나 포토카입니다. 인생에 세 번 기회가 온다는데 우리 쇼팽 씨한테는 세 명의 여인이 기회로운 것 같아요. 특히 이 포토카는 쇼팽이 임종을 앞두고 직접 찾았던 인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만큼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 누구죠? 화가? 클림트. 클림트가 죽기 전에 플레게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듯이. 그렇죠? 영혼의 단자. 소울메이트죠.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면에 오랜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쇼팽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장례식장에도. 제인 스털팅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쇼팽을 끝까지 도왔다고 하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쇼팽을 추억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근데 우정이 정말 사랑보다 우정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우정 반 사랑 반 뭐 연민 반 뭐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죽자 사자 하는 사랑들은 꼭 그 끝이 좋지가 않아. 근데 이건 성숙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이 작품 속 장면 역시 조르주 상드의 딸인 솔랑주가 그 전한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카가 당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두고는 뭐 지금도 여러 썰이 남아있긴 합니다. 헨델의 아리아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어떤 기록에는 이탈리아 작곡가인 알렉산드로 스트라델라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곡이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곡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쇼팽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뮤직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아티스트죠. 1849년 10월 16일 파리의 한 아파트 방에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점점 쇠약해져가는 쇼팽을 바라보고 있었죠. 쇼팽은 힘겹게 포토카가 와 있는지 포토카 어딨어? 포토카 어딨어? 네, 이렇게 애절하게 포토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포토카한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포토카는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방 안을 채우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눈물을 삼키며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다고 하죠. 화가 바리아스는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극적인 역사화 형식으로 재현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쇼팽의 죽음이죠. 실제로 당시 방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화가는 화면의 어떤 균형과 감정 전달을 위해서 등장인물을 일부만 선택해서 배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포토카를 바라보는 쇼팽의 눈빛입니다. 이미 죽음이 가까워진 상태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음악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그림은 한 사람의 죽음을 담은 그림이라기보다 음악 속에서 살았던 한 예술가가 음악 속에서 음악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담은 작품으로 더욱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침대 왼편에 수녀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조르주 상드의 딸인 솔랑주의 모습이 보여요. 침대, 그러니까 엄마는 안 왔는데 전 연인의 장례식에 엄마는 안 왔는데 전 연인의 딸은 온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모양새. 어쨌든 솔랑주의 모습이 보이고 침대 반대편에는 쇼팽의 누이인 루드비카가 쇼팽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쇼팽에게 마지막 성사를 집전했던 알렉산더 예우비츠키 신부가 보이고 그 옆에는 화가 테오필 크비아트쿱스키 왜 어렵지? 테오필 크비아트쿱스키가 서 있네요. 지니 씨 다섯 글자 이상 외국어 발음 못하는 거 아시죠? 발음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흥미롭게도 이 크비아트쿱스키는 훗날 제인 스털팅의 의뢰를 받아서 쇼팽의 실제 임종 장면을 그린 그림을 또 남기기도 했죠. 증언을 했겠죠, 스털팅이, 제인이. 마리아스의 이 작품은 누가 의뢰했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이 작품을 소장했던 인물이 윈나레타 폴리냑? 네, 윈나레타 폴리냑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장했던 인물이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추측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추측.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미술사학자들은 그녀가 의뢰자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리아스는 실제 현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한편의 오페라처럼 굉장히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작품으로 완성해 냈으니까요. 특히 인물들의 시선과 손짓, 빛, 그림자의 배치, 그리고 뭔가 그림인데 회화 작품인데 그 우리 사운드스케이프처럼 풍경 속에서 풍경과 음악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감각적 느낌? 음악이 풍경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네. 그쵸? 근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이제 그림이 그림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인물들의 시선과 손짓, 빛과 그림자의 배치, 또 음악이 들리는 듯한 분위기 있는 표현, 공감각적 네. 요 느낌. 이런 것들이 19세기 아카데미 회화가 가진 장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리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텐데, 플렉스 조셉 바리아스예요. 이제 뿔네임이. 마리아스는 1822년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파리에서. 화가들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뭐 예술가 아티스트 DNA를 그냥 몸에 세포에 장착하고 나온 거죠. 아버지는 도자기 채색 화가였다고 하고 동생인 남동생인 루이 에르네스트 바리아스. 죄송해요. 루이 에르네스트 바리아스 역시 훗날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그 예술가 그 DNA에서 그 집안에서 성장한 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떡잎부터 알아봤던 거죠. 불과 16살 무렵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역사화의 대가인 레온 코니에의 문화에 들어가서 정통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고 22살이 되던 1844년, 그러니까 프랑스 미술계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인 로마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이 상을 통해 이탈리아 유학의 기회를 얻고 또 고전 미술과 르네상스 예술을 직접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그의 이름보다 그의 제자들이 훨씬 더 유명해졌다는 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인상주의의 거장, 드가 아시죠? 드가. 에드가 드가가 바로 요 그 1853년 마리아스의 화실에서 초기 미술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스승을 넘어선 거지. 그쵸? 우리 그 드가가. 물론 바리아스도 훌륭한 예술가이고 화가이지만 드가만큼은 사실 네, 네임드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와, 그러네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거 한자로? 그 청출어람. 네, 그렇죠. 청출어람. 아, 비록 이제 그 청출어람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비록 시대가 바뀌며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성이 더욱 이제 커지긴 했지만, 그들의 기초를 다져준 스승 가운데 한 명이 바리아스였던 셈이죠. 바리아스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고, 1907년 84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대표작으로는 티베리우스의 추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잠깐 소개하자면 로마 유학 시절의 성과를 담아서 파리 살롱전에 출품한 그림인데, 마리아스에게 제1급, 그러니까 처음으로 메달을 안겨준 출세작이라고 하네요. 티베리우스의 추방이라는 작품이. 인간의 절망과 고독을 정교한 인체 묘사와 차분한 색채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파리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의 그 내부 장식에도 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의 드레이퍼스 홀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의 그 아르고우의 모험을 다룬 황금 양털의 전설, 천정안을 제작해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그의 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또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이게 다양한 뭐 천정화도 하고, 그렇죠? 벽화도 하고, 이런 장식화 같은 것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냥 회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쇼팽의 죽음은 한 천재 음악가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작품이지만, 동시에 예술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요 쇼팽의 그림, 쇼팽의 죽음, 요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Hypes, Dancing with My Phone.

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 횡설수설 중구난방으로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요, 여러분. 사과 말씀드릴게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정신 차려서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보내드린 그 3부편의 이야기는 다음에 같이 다른 또 콘텐츠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선보일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이자벨라의 바질 화분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 집착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또 바리아스의 쇼팽의 죽음에서는 한 천재 음악가의 마지막 순간과 그를 둘러싼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처럼 보였던 작품들이 그 배경에 깔린 이야기를 알고 나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대를 초월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질투하고 슬퍼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한 장의 캔버스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고 한 시대의 욕망이 때로는 한 편의 소설보다 더 강렬한 이야기가 숨어있으니까요. 친절한 진씨의 힐링하트 도슨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돋는 서사 2편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미술편에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DJ 정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Good 곡입니다. 박효신, 애닐러.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의 니맘 내맘 저는 DJ 홍유만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서울의 한 미술관으로 모셔가 보려고 합니다. 직접 기차를 타지 않아도, 미술관 입장권을 끊지 않아도 방 안에서 함께 떠나는 전시여행. 오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전시는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입니다. 제목부터 쉽지 않죠?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마치 철학책 제목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전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28일까지 지금 전시가 계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디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요. 오늘 방송 목표는 하나예요. 현대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방송이 끝날 때쯤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현대미술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시작하는 거구나.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현대미술은 가끔 아유 저런 건 나도 하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두 번째, 데미안 허스트는 왜 죽은 동물, 약장, 해골 같은 조금 불편하죠? 조금 불편한 소재를 미술관으로 가져왔을까? 세 번째, 우리는 과학, 의학, 돈, 예술 중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네 번째, 전시장에 직접 간다면 어떤 눈으로 보면 좋을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해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관람객분들이 미술관을 찾으셨을 때 현대미술을 좀 때론 난해하고 어렵